0: 찬송가까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꽃보다 열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목사님.
1: 네.
0: 사실 오늘 꽁트도 그렇고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한 가지 좀 경험했던 게 생각이 나요.
1: 네네.
0: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0: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창 바깥으로 보니까 와,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한 중학교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뛰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1: 네.
0: 제가 쟤네들 우산도 없고 되게 좀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달려가서 오라고
1: 와.
0: 해가지고 제 우산을 건네줬던 적이 있어요. 예.
1: 안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0: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불렀어요.
1: 네.
0: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싶었는데
1: 네.
0: 불러가지고 이제 우산 가져가라.
1: 쓰고
0: 근데
1: 가라.
0: 쓰고 갔다가 나중에 날 맑아지면 다시 돌려줘라라고 얘기를
1: 야.
0: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저도 좀 고민했던 게
1: 네.
0: 그 우산이 저도 선물 받아가지고 좀 나름대로 좋은 우산이었거든요. 약간 고민했는데 이렇게 줬어요.
1: 우산도 우산이지만
0: 예.
1: 피디님도 비 맞고 가야 되잖아요. 네.
0: 근데 이제 저녁 되면 그치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네요. 그 생각을
1: 야,
0: 못했네요.
1: 그러니까
0: 그랬는데
1: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0: 예.
1: 도와주신 거네요, 그죠?
0: 그러니까요. 근데
1: 네.
0: 그렇게 했는데 저는 우산 다시 줄줄 알았거든요.
1: 네.
0: 근데 우산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번 다신 누구한테
1: 네.
0: 우산 주나 봐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1: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0: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에 제가 양산도 막 쓰고 다니면서도 그렇고
1: 네.
0: 그때 생각이 문득문득 나면서 뭔가 분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1: 네.
0: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좀 정돈이 되었고요.
1: 네.
0: 그리고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구나. 다시금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약간 제가 이것과 이제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0: 네네.
1: 저희 교우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는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을 수
0: 너무
1: 있잖아요.
0: 많죠. 네.
1: 근데 그럴 때 제가 그렇게 따라하도록 해요. 누구 때문에 속상하면
0: 네.
1: 당연하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는데
0: 맞습니다.
1: 속상한 일이 있는 거 당연한 거죠.
0: 네.
1: 근데 가끔 또 누군가에게 힘을 얻거나 누군가
0: 네.
1: 때문에 감동받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0: 네.
1: 기적이다.
0: 어머,
1: 기적이다. 네.
0: 그렇구나.
1: 그래서 우산을 못 돌려받으면 당연하다.
0: 당연하다.
1: 근데 우산을 돌려받았어. 그럼
0: 기적이다.
1: 그렇죠, 그렇죠.
0: 이렇게. 이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1: 네.
0: 목사님?
1: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비도 실천해 본다면
0: 네.
1: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어느 날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0: 아멘. 정말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두 마디.
1: 네.
0: 당연하다와 기적이다. 정말, 우리 좀 삶을 반영하면서 살아간다면 조금 더 자비롭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또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뭔가 감격스럽습니다,
1: 네.
0: 목사님. 네. 명언이네요, 명언.
1: 우산 또
0: 네.
1: 준비해 다니세요.
0: 예, 네, 기꺼이 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 아멘.
0: 목사님 끝인사 해주시고요.
1: 네.
0: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도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비를 향한, 자비의 열매를 향한 작은 실천들. 제가 도전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꽃보다 열매 열린문교회 서유화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위로브의 찬양, 친구여 함께 노래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괜찮은 아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 저는 이 당연하다, 그리고 기적이다, 이 두 문장도 그렇고, 우리가 때로 속상하더라도 하나님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는 삶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감동을 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가족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날려보내지 마시고요. 그 말씀과 또 그 감동을 마음판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세계 3대 눈물을 아십니까? 아마존의 눈물이 있고요. 남극의 눈물이 있고요. 또 하나의 눈물이 뭘까요? 울산 동부교회 담임 목사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제가 지어냈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눈물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매미의 울음소리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매미의 울음소리 어떻게 들리세요? 매미가 땅속에서 대략 한 13년 정도 있다가 땅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 짧으면 일주일을 살고 길면 3주를 삽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단지 매미의 소리가 울음소리 또 소음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차장에 여기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매미 한번 봤거든요. 잘 보여주지 않아요. 제가 다가가니까 또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미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면 생각되기를 13년의 기다림의 울음소리가 아닌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물론 매미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는데 그 주어진 시간에 대한 자신의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물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흘린 다윗의 눈물도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흘린 눈물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먼저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사무엘하 말씀은 히브리 원전에는 한 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 32장이 맞겠죠.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발발을 했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강력하게 반대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이 침략을 해서 기습을 해서 모든 재물을 빼앗아갔고 그리고 심지어는 식소들까지도 자녀들, 아내들까지도 다 데려가 버립니다. 붙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애굽 소년을 만나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고 아말렉 예, 손에 붙잡혀갔던 식소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든 재산도 다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글락에 왔어요. 시글락에 뭐 온 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틀을 지나 3일째가 되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청년이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 청년의 모습은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으로 가득한 정말 처참한 모습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아말렉의 청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왔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제일 관심사 아니에요. 최애 관심사가 전쟁인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비보를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고 그리고 길보안에서 많이 죽었고 사울 왕과 요나단도 거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물었어요. 너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우연치 않게 길보아산에 가게 되었고 사울 왕이 중상을 입어서 자기를 부르더라. 그런데 자기를 죽여달라 하길래 그렇지 않아도 중상을 입고 또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싶어서 그를 쳐서 죽였다. 그리고 그

거로 왕관과 이 팔찌를 내가 가져왔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청년은 정치적 해안이 밝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은둔해서 살아가지만 사울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할 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 그러면 자기에게 큰 상급이 내려질 것이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고위 관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개국공신처럼 그렇게 자기가 여김받지 않을까 해서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정치적 해안이 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비록 내 손으로는 죽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을 심판하셨구나.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날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내놓고 즐거워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웃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왕이 될 것이고 이제는 두 아내와 함께 평안히 살아가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울며 슬피 금식하게 됩니다. 저녁 때까지. 유대인들의 애도 기간은 대부분 한 일주일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하루밖에 애도 기간을 갖지 못했느냐?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자신의 왕과 그리고 백성들이 죽었다고 적국에서 울고 있으면 다윗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슬피 울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애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눈물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눈물은 악의 눈물이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의 눈물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긍휼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영어로 컴패션입니다. 컴은 함께 한다는 것이고 패션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 그것이 긍휼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함께 아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아픔이 자기에게 기회가 된다고 하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며 산상수훈 팔복을 선포하셨죠. 그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긍휼을 선포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물론 재물이 있죠. 권력이 있죠. 명예가 있죠. 그러나 그 재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아파하셨어요. 어떻게까지 아파하셨나? 심장이 찢어질 듯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이셨어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가슴이 찢어진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가끔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3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전가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고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지체가 된다는 거죠. 지체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한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요, 함께 아파합니다.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만약에 병에 걸려서 아프다.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을까? 내가 아플 수 없을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이라면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 사도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의 급한 일로 인하여서 기도의 제목이 올라와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그냥 흘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함께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쉬더라도 그 기도 제목을 보면 눈 감고 잠시라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 공동체이고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긍휼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그 아픔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가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다윗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 긍휼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담겨져 있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다윗은 위로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했는가? 두 가지 방식이에요. 먼저 사무엘하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하며, 아말렉 천년이 다윗에게 했던 보고는 거짓 보고이죠.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드러납니다. 사울왕이 자살을 했죠.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상을 얻고 싶어서 자기가 죽였다고, 원수를 죽여줬으니까 분명히 상을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로대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사형시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윗이 그 청년에게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도, 십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죠. 오히려 살려주었죠.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이 이유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이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을 사람이 심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이유로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칼과 창으로 통치하는 왕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다른 것이죠.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왕,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은 그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과 동일한 존재, 위치에 있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말씀이 주인되는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처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위로해 주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위로의 방법이 애도였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다윗이 정말 슬픔으로

가운데 활은 특별한 의미를 갖죠. 사울왕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지 말지, 궁전에 머물러야 될지, 도망쳐야 될지 사인을 뭘로 줬습니까? 활로 줬죠. 활을 쏘아서 그 거리에 따라 돌아와야 될지 도망쳐야 될지 사인을 줬습니다. 이처럼 활은 사울과 요나단을 상징을 하고 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활의 노래를 지어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하도록 해서, 야살의 책은 이때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기록된 책.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태양이 멈춰버려요. 그죠? 태양이 멈췄어요. 우주의 시간이 몇 시간 비어요. 그 빈 시간이 어디에서 찾느냐? 성경에서 찾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춰버려, 시간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야살의 책. 그 일들이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야살의 책은 존재했다는 것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이 이 야살의 책에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기록을 하였겠습니까? 역사는 승자의 편이에요. 승자의 편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승자의 편에서 유리한 것만, 유익한 것만, 좋은 것들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을 업적을 세우면서, 여러분 그 업적을 야살의 책에 기록을 할 때 부정적인 것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니죠. 사울왕과 그 요나단을 추모하면서 그들의 업적, 그들의 용맹함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활노래로 만들어서 또한 애도하게 합니다. 그 내용 중에 1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해서 누구입니까? 사울왕이죠. 두 용사 누구입니까? 사울왕과 요나단이죠. 그래서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죽임당한 산을 길보아산인데 이 길보아산을 저주를 해요. 왜? 두 용사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길보아산을 저주해요. 어떻게까지 저주하느냐? 비가 내리지 마. 이슬도 내리지 마라. 헐몬산에서 일교차로 인해서 내려지는 이슬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조차 내지 마. 밭에 소출도 내지 마라. 길보아산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 형제가 죽었던, 내 아들이 죽었던 산이니까 슬픔의 산이고 애도의 산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던 그 산을, 길보아산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권면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여러분 붉은 옷은 정말 값비싼 옷이거든요. 이 붉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왕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왕 때문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금 놀이개를 찰 수 있는 것도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여인들아 슬피 울며 노래해라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6.25 전쟁 때 그렇게 가난했는데 어떻게 50년, 60년, 70년 만에 이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눈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다윗의 눈물 속에는 위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로 아말렉 청년을 말씀으로

공의를 세운 것이고 그리고 활의 노래를 지어서 야산의 책에 기록을 한 거예요. 다윗의 눈물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합니까?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의 구역 식구가, 여러분의 기관의 식구가, 성도 누군가가 그렇게 아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위로를 받아요. 그것만으로 힘을 얻어요. 그냥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누군가 힘겨워할 때 함께 힘겨워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눈물을 보게 되면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내 형 요나단이여. 다윗이 요나단을 형으로 불러요. 사실 다윗이 요나단이 형이라고 보다는 삼촌이 맞아요. 삼촌.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다윗이 10대 때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요나단은 이미 지휘관이었거든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최소 20년 이상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삼촌뻘, 아버지뻘 되는 나이인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요나단을 부르면서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얘기하며,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인의 사랑은 두 종류의 사랑이 있죠. 어머니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요나단의 사랑이었다.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정도 아니에요. 필레도 아닙니다. 아가페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왕위 계승 1순위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결혼을 했습니까? 했지요. 아들들도 있어요. 므보셋이 있잖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왕위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들도 있고 하면, 그래 내가 왕이 돼야 또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라는 생각 가지면 욕심이 없어도 욕심이 생겨요. 또 당연히 내가 물려받을 건데 욕심이야, 이거는 자연의 섭리야, 나의 운명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돼야 돼. 20년 아래에 20살 넘게 차이나는 그 아들 같은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를 하려고 했던 요나단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다윗을 사랑한 거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렇게 요나단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이 요나단을 부르는 거죠. 내 형 요나단이여, 요나단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울부짖음 속에, 눈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윗의 눈물의 메시지는 그리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치도록 그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요나단을 부른 거죠. 그리움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요나단, 다윗의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그치지 않아요. 천국에서 누가 다윗을 기다렸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윗도 죽었죠.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만났죠.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윗과 요나단이 여러분들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 먼저 총으로 보낸 이들이 있다면 어머니이든 자녀이든 그들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그리움, 그리움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만남을 기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만남을 고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리움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셔야 되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 흘린 눈물, 여러분들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긍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위로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신앙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동부교회 유신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92-155번 052-292-0155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시편 23편, 어린이들부터 많이 암송하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상상만 해도 참 평화롭습니다. 푸른 풀밭에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푸른 풀밭이라는 이미지보다 누이시며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양은 생각보다 예민한 동물이라서 두려움이 있거나 무리한에 갈등이 있거나 해충이 몸을 괴롭히거나 배가 고프면 좀처럼 눕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이 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는 것은요, 그저 환경이 좋아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세심하게 살피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고 마침내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모든

걸 돌봐줬단 뜻이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내가 알아서 드러누워 쉬는 게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셔서 친히 누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걱정이 있다면 목자 되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마침내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나누고요. 관련 찬양을 함께 들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이렇게 찬양을 검색만 해도요, 정말 많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죠. 암송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시편 23편을 좀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필립 켈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책상 앞에서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양을 돌보면서 목자로서 살아가면서 양이 어떤가 자세히 관찰하며 시편 23편을 더 깊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랑은 좀더 다른 시선으로 봤겠죠? 양이 어떨 때 불안해하는가? 양은 어떨 때 목자를 찾는가?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가? 매일매일 눈앞에서 봤을 테니까요. 성경은 우리를 종종 양의 비유를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양과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눕는 거요. 어쩌면 가장 괴로운 것중 하나가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요즘에는 과학이라고 불리는 비싼 침대도 있고요. 좋은 호텔에 가면 푹신한 침구에 좋은 베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누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드는 건 아니죠. 몸을 눕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누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또 한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곳에 누워도 참된 쉼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이 더 은혜롭게 다가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떤 환경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돌보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히 눕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돌보셔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같이 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또 어린이들의 찬양 함께 했고요. 또 주날 인도하시네 대구시립합창단의 합창곡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이 또 뒤에 함께 나오는 곡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같이 찬양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나오면요. 자연스럽게 입으로 읊조리게 됩니다. 그만큼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또그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가 또 깊이 생각하시며 기도가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들이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371번님, 요즘 자려고 누우면 이런저런 걱정이 자꾸 떠올라서 잠을 설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돌보시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걱정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또 편히 자고 싶네요. 네,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뭐 지난밤에 잠을 잘못 이루었어요. 이런 문자들을 보면 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내고 하나님이 정말 평안과 쉼 허락하시기를 저도 기대할게요. 아, 6842번님 힘찬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따라 부르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오늘따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 잘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주셨어요. 파이팅입니다. 네.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목자, 우리 하나님은 워낙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겠지만 또 그것에 잘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겠죠. 1058번님, 휴가 다녀오면 푹 쉬고 올줄 알았는데 휴가 다녀오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곳에 간다고 꼭 마음까지 쉬는 건 아니라는 말에도 공감이 됩니다. 진짜 쉼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쉼, 진정한 휴가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죠. 네, 다시 요거를, 이 루틴을, 영적인 루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4916번님이요.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데요. 비온 뒤에 풀도 푸릇푸릇하고 바람까지 불면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푸른 풀밭 같군요. 시편 23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힘찬 가족들에게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205번님, 아들이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온 가족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자꾸 마음이 쓰이네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아들을 온전히 맡겨보겠습니다. 아멘.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그 결과가 따르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5830번님, 새로운 직장 허락하심에 감사드린다고요. 한 직장에서 35년의 근무를 마치고 정년퇴직하고, 근데 주님께서 새 일터를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어요. 35년을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까지 근무하시고, 네, 또 새로운 곳에 불러주셨네요. 네, 부르신 그곳에서도 또 죽게 하듯 성실히 잘 해내실 거라고 믿어요. 응원 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같이 할게요.

오늘은 시편 23편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누이시며라는 한 단어를 또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이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히 살피시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그런 주님과 함께 목자 되신 주님 따라 더 힘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하실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소고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해 해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이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0: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1: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

0: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코로나19 이후로 복음 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 전하는 것이 좀 힘든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사람이 있다고 믿고 복음 전한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저와 또 저희 교회의 비전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지상 대명령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양읍에서도 변두리 흥리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 전도대를 조직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또 우리 전도팀들이 나이도 많습니다. 60대 이상으로 된 그런 전도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늘 복음 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각 기관별로 정해진 마을에 나가서 전도 물품을 나누어주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주변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변 이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와퍼를 이제 구워서 그들에게 와퍼를 나누어 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시켜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분에서 기도해드리면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꼭 또 다시 와달라 그러고 정말 이렇게 관계 전도의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이고요. 추운 또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곳에 뽁뽁이를 이렇게 빨아들인 그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역시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도 경로당을 방문하지 못할 때 그 가운데는 이제 가정마다 저희들이 마스크를 두 장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역시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마스크를 또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은양시장 중심으로 개선도를 하는데 겨울에 추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생강 계피살을 끓여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장에서 추운 데서 이제 판매하시는 그분에게서 역시 이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가와서 나는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도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또 그중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쉬고 있는 분들도 만나는데 그분들을 또 격려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복음 전하러 나가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러 나가지 못하면 영혼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람 마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영혼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낙심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당장 영혼들이 돌아오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평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호기 목사입니다. 오늘

0: 이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최근에 20대 청년, 예, 청년을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셨고요. 또 한 40대의 젊은 가정을 붙여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이렇게 와서 최근에 이제 세례까지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당장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붙여주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전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노하우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전도하는 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나이가 많아도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끊임없이 전도하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오늘은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전도합시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 출근길 버스에 올랐습니다. 한쪽 좌석은 눈이 부실 만큼 강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반대쪽은 그늘이 져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많은 승객들이 햇빛이 비치는 쪽을 택하더라고요. 곧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방향을 꺾는 그 순간 햇빛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의 눈부심과 뜨거움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저는 진행을 맡은 장혜윤입니다. 오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한 달 만에 뵙는데
1: 그럼요.
0: 어제 뵌 것처럼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0: 목사님.
1: 반갑습니다.
0: 날씨가 네. 또 입추가 지났다고 정말 신기하게 시원해졌어요. 네. 그렇죠?
1: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왔습니다.
0: 아, 네. 목사님 혹시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1: 네, 8월 말에 할 계획.
0: 아, 8월 말에. 네, 네. 네. 또 쉼과 어떠한 그런 것들이 적절하가 네. 필요한 것 같은데 목사님과 또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과 기도의 자리로 네.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오늘 네. 생방송 기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오늘 우리 PD님이 멘탄 네. 가운데 네. 양지 또 그늘 하면서 고난 말씀하셨는데
0: 네.
1: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0: 네.

0: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1: 아멘.
0: 고난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신다면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고난 넘어 바라볼 수 있는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각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한주 전까지만 해도 폭염에 시달리고 지구촌이 여러 가지 많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참 호흡하기 힘든 그런 계절이고 지금도 여러 가지 지역과 상황 속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지구촌의 가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자연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그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 주여.
0: 다니엘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애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환난 때에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주여.
0: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한곡 함께합니다. 온누리 워십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0: 아멘. 우리의 모든 걸음과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오늘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168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울산 삼산 제자교회 장권사님, 집사님, 조은정 권사님 병원에 입원 중 가운데 계신데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0: 어떠한 연유로 또 병원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긴급하게 또 간절하게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 것
1: 그러겠네요.
0: 같아요.
1: 권사님이라고
0: 네.
1: 보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0: 네.
1: 어른들이 많이 병원에 가시더라고요.
0: 네네. 네,
1: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산제자교회에 출석하시는 장근사님, 또 집사님, 조은정 목사님 이렇게 병원에 입원 치료받는 가운데 있다고 함께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사랑과 치료의 손길이 우리 권사님, 지사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입원에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 지사님 돌보시고 키워하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 모든 직원들에게도 정말 가족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잘 보호하고 키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술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생각과 손길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치료는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권사님 두 분, 주사님 주님께서 신원의 강건함을 붙드시고 그 병원에 속히 태어나여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만져 주옵소서.
0: 주여.
1: 치료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회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주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680님 뭔가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 울산 삼산제자교회 장권사님과 집사님 또 조은정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215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남편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목사님, 우리 915번님께서 사실 지난주에는 8월에 뭔가 충분한 일거리가 아직 없어서 너무
1: 네.
0: 염려가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 보니까 아마

0: 어느 정도 일거리를 좀 주님께서
1: 아,
0: 채워주시지 않았나.
1: 그랬군요.
0: 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예. 네, 이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사업과 일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의탁하는 집사님의 그 간절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느헤미야가 고국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왕 앞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건축을 재건하는데 많은 필요한 재물과 또 조서를 허락하셔서 그 길을 평탄케 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일하는 일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충분한 일거리가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행정적인 것, 인간관계적인 것, 그리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손길을 개입하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분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삭이 정말 가뭄 때도 백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의 직장을 사업을 축복하시고 구별하셔서 더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고 사람의 생각과 기억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15번님, 저희도 915번님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잊지 않고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종양이 커졌다고 합니다. 양성종양도 이 정도는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악성일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두 달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악성종양이 아닐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네. 아, 참 사랑하는 가족의 어떠한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종양이 커졌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1: 네.
0: 목사님 참 암이라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네, 위로의 말씀과 함께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런 시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믿음이
0: 네.
1: 더 중요한데 믿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그 종양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가족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강을 다하시고 이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 가족의 떳떳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들 강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달 후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 되게 하시고 그 종양도 줄어들고 사라지는 기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염려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지금의 안타까움이 기쁨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복된 가정 속에 사랑하는 가족의 종양이 사라지게 하시고
0: 주여.
1: 그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익명의 성도님, 참 이 시간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지만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실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잘 이겨내시고요.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9507번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신랑마트 창립기념일 상품권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눈이 피로가 쌓인 것처럼 너무 피곤한데요. 잘 회복되고 저희 가정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1: 네.
0: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0: 신랑 마트 창립 기념일 그 상품권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셨고 네. 또 이제 뭐 영육적인 그런 강건함을 또 요청하셨는데 네. 목사님 우리 9507번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참 단순하고 소박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사성과까지 의탁하며 기도하는 집사님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의 작은 실험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랑하는 가족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창립기념일 상품권이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집사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리고 눈이 많이 피로와 사인 것처럼 흐릿하고 피곤하다가 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해 주시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0: 주여.
1: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비상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영혼이 육체가 삶이 비상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9507번님 계속해서 저희가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기도하시는 거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의 피로도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1680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짧게 이렇게 한 문장을 보내주셨어요. 네. 노현수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아, 새로운 직장, 뭔가 앞길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1: 네.
0: 목사님, 우리 노현수님을 위해서
1: 네.
0: 뭔가 아드님이신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1: 네.
0: 이분을 위해서 또 앞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0: 아멘.
1: 노현수 씨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주여.
1: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현수 씨의 삶을 인도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지금 직장을 구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예단을 쌓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호와 이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는 이미 현수 씨의 직장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해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이 먼저 앞설 수 있는 현수 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그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사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네.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여호와 로이도 생각이 나는 네, 것 같아요. 네. 분명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1680님께서 보내주신 노현수님의 그 길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1: 아멘.
0: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기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도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기도 제목은 한 번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한 곡 함께합니다. 진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0: 아멘. 주님과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0706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말매미가 엄청 소리 크게 울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정연동 집사입니다. 아멘함으로 함께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0706님, 전현동 집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말매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 말매미와 또 참매미, 이렇게 두 종류가 또
1: 그렇군요.
0: 있는데, 이 우는 시기가 또 다르다고
1: 아,
0: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이 말매미 소리와 함께 또 열심히 개인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택시 업무가 쉽지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1: 그렇죠.
0: 진상 손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밤낮으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그 가운데 아멘함으로 같이 화답해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정연동 집사님 위해서 이일 가운데 또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1: 아주
0: 좋겠습니다.
1: 낭만이 있으신 집사님 같아요. 말매에서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영동 집사님,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택시에 승차하시는 모든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지가 될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짧은 순간 손님과 동행하지만은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전도 소리가 들려지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사님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전도할 때에 그 모든 손님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집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시고 복음의 선교지가 될수 있는 귀한 택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0706번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0706님번의 삶에 꼭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또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귀한 삶 사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6708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보내주셨어요. 남편 집사님 강건케 하시옵소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아내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0: 남편 집사님의 그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 야베스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근심 중에 출생하였지만 기도함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많은 지경이 넓어졌던 것처럼 남편의 삶의 현장에 이런 놀라운 변화와 또 성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관계의 지경, 사업의 지경,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부부 안에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사랑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6708님, 남편 집사님, 어떻게 보면 가장이시죠? 그죠? 가장이신, 머리 되신 우리 남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희도 남편 집사님 위해서,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3908님께서 기도를 보내주셨는데요. 저의 우울증과 두려움의 치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릎도 아픈데요. 이 무릎도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려요. 또 떨어져 사는 저의 가정을 다시 함께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이 가정 가운데 정말 평안함의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0: 주여.
1: 상국 08 성도님 가정 어떤 이유

0: 로 떨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의 모든 환경과 관계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모든 가족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거하며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1: 아멘.
0: 헤어질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1: 주여.
0: 특별히 또 우울증과 두려움, 또 무릎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두려움이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무릎이 아픈 고통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한 가정의 회복이 이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주여.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908번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며 또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3908님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요, 4612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동광교회 영화부 유치부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총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가을 학기 새 소식반을 위해. 새 소식반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또새 소식반을 진행할 합당한 장소와 충성된 교사들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보내주셨고요. 또이 가을 학기 영화부 유치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교사들이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는요, 2027년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교사와 부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부장님들과 또 교사님들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동강교회의 이 유치부 영화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뜨겁게 함께 기도해
0: 이 기도
1: 주셨으면
0: 제목 보니까
1: 좋겠습니다.
0: 아주 희망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1: 그쵸?
0: 벌써 27년을 준비하고 있네요. 가을 학기도 준비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광교회 영화부 유치부를 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가을 학기 새 소식반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합당한 장소와 충성된 교사들을 먼저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장소와 교사들이 세워진 이 이면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셔서 이번 가을 새 소식반을 통해서 인근지 지역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새로워지고 주께서 예비한 어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1: 아멘.
0: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가르침을 통해서 끓인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한 가을 학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27년 주일학교 부장님과 교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가운데서 오니 주님께서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 아멘.
0: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동광교회 주일학교 부가 더욱더 부흥되고 또 발전되며 또 인근 지역에 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동광교회 영화부 유치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아,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 시간을 통해 성령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을까 저도 같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교사분들께도 하나님 만나주시길 귀한 시간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하며 나아갔던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뜨겁게 함께해 주셨던 목사님은요, 올리브교회 김억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11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 교회들이 맞춤형 연합 수련회를 통해 개별 교회가 채우기 어려운 다음 세대 사역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인천 예일교회에서 8.15 제81주년 광복 제78주년 건국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무빈소 장례와 주례 없는 결혼식 등 통과 의례의 간소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교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던 경조사 동행 목회가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이 늘고 30대 이하 마약 사범이 전체 60%를 넘어서는 등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한국교회의 예방교육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에서 35년을 살아온 한국계 1.5세 선교사 자녀가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해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로 대사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 교회들이 맞춤형 연합 수련회를 통해 개별 교회가 채우기 어려운 다음 세대 사역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소속 신내교회와 도남동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최근 신내교회에서 첫 공동 청소년부 수련회를 열고 학생 56명 등 모두 85명이 참여하는 수평 동역형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교회 전도사 3명은 소수의 학생들을 모아 신앙적 에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제주 행원교회와 경기 부천 복된교회는 청년 공백과 선교 현장 필요를 결합한 상호 보완형 수련회를 마련해 지난 2일까지 복된교회 청년 44명 등 성도 68명이 제주에서 행원교회 청소년들과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서울 승동교회는 가평 승동기도원에서 14개 교회의 학생과 인솔자 150명이 참가한 자원 나눔형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무료로 개최했습니다. 고상범 주일학교 사역자 연구소장은 맞춤형 연합수련회와 관련해 교회가 무엇을 갖추느냐보다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인천 예일교회에서 8.15 제81주년 광복 제78주년 건국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0: 자유롭게 하리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예배에서는 김은호 오륜교회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수도권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한교연 대표회장 천환 목사는 복음이 처음 전해진 인천 예일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개최한다며 교파와 지역을 넘어 나라 사랑과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무빈소 장례와 주례 없는 결혼식 등 통과 의례의 간소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교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던 경조사 동행 목회가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시장 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트 모니터가 조사한 결과 무빈소 장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72.1%, 빈소 없이 치르는 장례도 충분히 예의를 갖춘 방식이라는 동의는 77%에 달했습니다. 또한 본인 장례를 빈소 없이 치를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1.8%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장례 지도사인 이춘수 목사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조문객이 줄면서 무빈소 장례가 확산하고 있지만 빈소가 없더라도 염습과 발인 등 교회의 목회적 돌봄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역시 주례 없는 예식이 늘어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 상가교회의 환경, 예식 시간의 단축, 예비 배우자 배려 등을 이유로 교회 밖 예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광성호 교수는 절차의 간소화와 별개로 혼인과 장례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언약을 맺고 천국 소망을 확인하는 공적 성격을 지닌다며 교회가 성도의 죽음과 결혼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목회적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대 마약 사범이 늘고 30대 이하 마약 사범이 전체 60%를 넘어서는 등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한국교회의 예방교육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5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674명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를 합친 비중 역시 59.4%로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로 청소년 노출이 쉬워진 만큼 교회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승욱 국립부경대학교 외래교수는 자녀에게 약물 중독 정황이 나타날 경우 범죄자 취급하며 다그치기보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회복을 함께 돕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에서 35년을 살아온 한국계 1.5세 선교사 자녀가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해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로 대사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는 매일 아침 9시 대사관에서 찬양을 부르며 신앙 고백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최 대사는 지난 1992년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최용순 선교사를 따라 가나로 건너가 현지 학교를 다니며 문화를 체화했고 통신유통업체와 핀테크 기업을 설립해 성공을 거둔 뒤 외교가에서도 이례적인 한국계 주한대사로 발탁됐습니다. 최 대사의 신앙은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둘째 아들 최강 사무엘 군은 서울 한남 오거리에서 직접 작성한 전도지를 나누며 거리 전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조 대사는 선교사 자녀들은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준비된 자원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들을 미리 훈련해 사역 동반자로 세우는 선교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예상되며 바람은 초속 2에서 4m로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70%입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겠지만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주보다는 기온이 낮아져 야외 활동하기에는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정호입니다. FE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속옷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 해 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이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0: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오후교회 최성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오후교회 최성만 목사입니다. 제가 중국 북경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 신학교에서 창세기를 강해해 달라는 부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던 숙소는 왕징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버스로 한 40분쯤 타고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쪽지에 주소를 들고 찾아가는데 방향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줍잖은 영어로 계속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약간 외곽이라서 그런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강의 시간은 다가오고 길은 알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마치 일본 여성처럼 보이는 한족 여성이 양산을 쓰고 치마를 입고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주소를 보여주니까 자기 회사가 그쪽 방향이라서 같이 걸어가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한 3, 40분 정도를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터기 위해서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눈

0: 합동사가 커지면서 교회가 뭐냐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분이 있구나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아까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냐 했더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셨다. 누군가 죄를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죄를 사해줄 진실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설명하지만 한 30분가량을 주고받고 대화를 했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이 자매가 양산을 옆에 딱 두더니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꿇더니 제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영접기도를 한 겁니다. 한족 전도가 어렵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중국에 간 첫날에 한족 여성을 전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그 강의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기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도자기에 디자인을 그리는 회사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능하면 혹시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 한 분하고 또 다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점심시간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안에 디자인을 그리는 사람이 한 40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이니까 또 사장님한테 민폐 끼칠까 싶어갖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니까 제 소매를 툭 쳤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들리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괜찮겠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했는데 다시 중국에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그 안에서 한 형제를 전도해가지고 같이 예수를 믿고 그 이듬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실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갈급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 하나님은 언어의 장벽도 국경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교회로 나가보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문자메시지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번을 적어주시고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답장으로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신앙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잊지 마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지금 당신을 부르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1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시원한 바다나 계곡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요즘이죠. 이 휴가 고민도 우리에겐 참 행복한 고민인데 북한에도 여름 휴양지로 이름난 곳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원산인데요. 최근 평양과 원산을 오가는 북한에서의 비행기가 떴다고 해요. 평양에서 원산까지 30-40분 정도면 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 비행기를 타고 원산으로 피서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그 북한 주민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주로 평양의 당 간부나 외화를 가진 이른바 돈주 같은 부유층이 이용하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부 과학자나 근로자들도 이용할 거라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에게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름 휴가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가깝죠. 이 비행기뿐만이 아닙니다. 물놀이장이나 이름난 해수욕장은 일부 주민들에게 그 입장료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입장료가 없는 동네 하천이나 계곡을 찾아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하죠. 같은 무더위를 보내고 있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남과 북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발해 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된 그날, 여름 수련회를 같이 갈 그날을 기다립니다라는 소망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요. 어디서 무엇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세요.

온누리 워십의 첫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수원에서 출석 체크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와주셨어요.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꼭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5112님도 저는 5호선의 종착역 주변의 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방학 중에도 돌봄 학생들 교통안전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남겨주시면서 와, 이 무더위에 너무 고생 많으세요. 충성 샬롬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5703님 강남으로 이동 중에 전철 안에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셨어요. 와,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요. 오늘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나누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광주에서 음식 배달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 2261님. 아, 오토바이 타시면서 배달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무더위에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에 1시간, 많아야 3시간 정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북한 땅, 그리고 입장료가 있어서 해수욕장도 가지 못하는,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그곳에서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마음으로 해피데이 매일같이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같이 신청해 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북한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0091님. 이 소망은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다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너무 귀한 소망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원산 땅에서, 평양 땅에서 한창 지금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성경학교가 진행 중인데, 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다음 수련회가 북한 땅에서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이 소망을 울산에서 같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신 0091님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릴게요. 화성에서 출석하고 계시는 2018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찬양 더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화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 통일의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하루에 두 가지 상식으로 이 퀴즈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복음 통일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는 2720님. 그리고 오늘도 절로 감사함을 느끼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5703님도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이 문제 꼭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기차표나 버스표만 끊으면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죠. 하지만 북한의 주민들은 사는 곳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양에서 개성에 가는 것, 개성에서 원산에 가는 것, 이렇게 지역 간에 이동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친척을 만나러 가거나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이나 또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을 가려고 해도 그냥 그저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북한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이 평양에서 원산으로 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갔던 그 북한 주민들도 이거를 발급을 받아서 이게 꼭 있어야만이 그렇게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데요.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지역 간의 이동도, 걸어서 가는 뭐 차를 타고 가는 이동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1번 여행 증명서, 2번 주민등록증, 3번 관광 여권.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역 부과되는 샵 1069번. 여행 증명서일까요? 주민등록증일까요? 관광 여권일까요? 정답 뇌물이요 하신 분이 계신데, 아마 이 필요한 이거를 발급을 받으려면 뇌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오늘도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311님. 이렇게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를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당장 마음만 먹어도 뭐 시간과 다 허락이 된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루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 땅에서는 자유롭지 않죠.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마치 뇌물이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이건 무엇일까요? 오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1번 여행 증명서일지, 주민등록증일지, 관광 여권일지. 오늘도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 오늘은 근데 먼저 또 정답을 나누기 전에 한 분께 그래도 드리면서 가고 싶어요. 새싹회원이신데 8630님, 이건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진정 사모하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문제 정답을 기다려봤는데요. 4447님이 보기 한 번만 더 내주세요라고 찬양에 막 시작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북한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가 문제였고요. 1번이 여행 증명서, 2번이 주민등록증, 3번이 관광 여권입니다. 여행 증명서가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관광 여권이 필요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옆 동네를 가려고 해도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죠. 북에서 온 북한이 고향인 동료가 있어서 그쪽 사정은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바로 우리 정답을 이렇게 도전해 주셨던 1926님도 계셨고요.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계신가 봐요. 가끔 저희도 함께 찾아와 주셔서 들려주세요. 하루속히 통일되어서 남북한이 같이 주님 안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시대요. 3580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셔서 정답까지 맞춰주셨나봐요. 우리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정답 기다리고 있어요. 정답을 발표하기 전에 몇분더 선정을 해보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새벽 예배 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강산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5084님, 아멘. 우리가 오갈 수 있는 그 지역마다 분명 그곳에는 예배 처소가 세워졌었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세워지겠죠. 그 소망을 붙들면서 남과 북이 함께 오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084님께도 선물 보내드리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여러분의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여행을 떠날 때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북한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친척의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은 돈이 많은 지도부층이나 그런 층들이, 그런 주민들이 뭐 평양에서 원산을 가거나 피서를 갈 때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1번 여행 증명서, 2번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3번 관광 여권. 샵 1069번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통일 배우기 문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할 때 이동할 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였어요. 정답은 1번 여행 증명서입니다. 여행증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검색을 하신 걸까요? 우리 북한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여행증이라고 부르고요. 여행 증명서가 따로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도 참 쉽지가 않죠. 우리처럼 뭐 동사무소 가서 발급해 주세요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 왜 가는지 그 목적과 행선지와 또 소속

기관 신청하는 사유들을 일일이 다 검열을 받고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북한에서는 걸어서 옆 동네 또옆옆 동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지하교회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그분들의 여정은 어떤 여정일지 우리 이렇게 퀴즈를 이런 상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죠. 1번인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하셨던 2589님. 같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허가를 받는다는 게참 속히 통일이 되어서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2589님, 이 기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거죠? 선물 보내드리고요. 2주 전에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날씨 때문에 백두산 천지를 못 보았어요. 속히 통일되어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1번, 여행 증명서입니다. 북한 땅에서 백두산을 갈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은 줄 믿습니다. 8448님도 함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합시다 하시면서 여행 증명서 보내주셨던 8783님도 정답 맞춰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여행 증명서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하셨던 2520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함께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가 또 이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함께 도전해 주세요. 요즘은 보통 여행을 갈때 여러분 기차를 타거나 뭐 차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해외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죠. 우리나라에는 여러 항공사들이 있는데, 뭐, 제주나 부산 같은 국내선을 오가는 항공사까지 적지 않죠. 세계 여러 나라로 오고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 항공사가 몇 군데일까요? 북한에서는 운용하는 항공사가 몇 군데일까요? 이건 저희가 주관식으로 한번 내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북한에서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평양에서 원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던 북한의 주민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북한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항공사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항공사가 몇 군데일지 한 군데일지, 두 군데일지, 세 군데일지, 다섯 군데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참 쉽지가 않지만 오늘 이 문제도 생소하게만 보이지만 분명 이 항공사, 이 비행기를 통해서도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과연 그 통로는 몇 군데일지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북한에서 운영하는 항공사가 몇 군데일지 지금 한 군데도 나왔고요. 두 군데도 나왔고요. 이게 참 많아질수록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길목이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나눠보면서 정답 기다리면서요.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신청 찬송도 되나요? 하셨던 청취자분 계세요. 4009님 보내주세요. 신청 찬양도 기다릴게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환히 비추일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을 2분 정도 더 기다려볼 텐데요. 북한에는 항공사가 몇 군데 있을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비행기를 분명히 타고 갈 이 항공사가 몇 군데 있을지가 문제였어요. 한 군데일지 두 군데일지 세 군데일지 주관식으로 내보고 있는데 한 군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세 군데까지 나왔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정답을 기다리면서 또 OFP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협찬 소개 바로 이어갈게요. 오늘도 문자와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그래도 제일 많은 데가 세 군데였어요. 한 군데가 가장 많았고요. 가장 많았던 정답 한 군데가 정답입니다. 고려항공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1950년대부터 있는 항공으로 알려져 있는데 90년대 이름을 바꿔서 고려항공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국제선은 평양을 중심으로 중국 베이징, 선양 또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철도로 주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이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까지 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렇게 국제선뿐만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돈이 많은 층, 엘리트층 이런 분들은 또 평양에서 원산까지 30-40분이면 오가는 여행길에 오르기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앞서 첫 번째 그 문제처럼 비행기를 운항한다고 해서 누구나 표를 사서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쉽게 누리기 어려운 우리에게 일상이 하는 북한 땅의 모습인데요. 기도가 정말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한 곳 정답 보내주셨던 6490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화되어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70대가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하시면서 7670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 도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의 약속을 받으면서 우리 7670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출첵합니다. 세 군데요. 북한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세 군데이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4447님 일단 북한에서 운영하는 비행기는 한 군데인데 세 군데, 다섯 군데, 서른 군데 우리 오갈 수 있는 그 지역들이 더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거겠죠. 그리고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의 바람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선한 것 하나 이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라고 하시면서 3874님도 보내주셨고요. 극동방송의 복음 전파 70년을 함께 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주신 분 계시고요. 세 군데가 아닌가요? 새싹회원님 퇴근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북한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끔 틀린 문제가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죠. 7791님 더 오래 남으실 자신 있으신가요? 더 오래 우리가 기억하고 더 오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791님 오답을 보내주셨지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 이분의 문자로 이분의 이 기도의 한 줄로 오늘 인사드리고 싶네요. 2737님의 문자인데요. 하늘길도 바닷길도 활짝 열려서 북한으로 선교 가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것 같아요. 북한에 항공사가 몇 군데 있는지 알아? 북한의 유명한 피서지가 어딘지 알아? 라는 질문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기도로 복음 통일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나는 기도의 한 줄도 좋지만 2737님의 고백처럼 하늘길도 많이 열리고 바닷길도 활짝 열려서 성경에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고 오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더 많이 쓰여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1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0: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힘이 없어서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모든 환경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내 몸이 피곤하면 점점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피곤하면 사람이 점점 예민해집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몸이 약해지면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원래가 친절한 사람인데 몸이 약해지면 점점 불친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주고 싶은데 몸이 피곤하면 잘해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몸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짜증이 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 집에서 누군가 자꾸만 짜증을 낸다고 하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몸이 좋지 않은 것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푸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육체는 그것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탈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점점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이 없어졌습니다. 홍해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홍해의 파도를 보니까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점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실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성벽은 아주 높았습니다. 그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무너뜨리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자기들보다 키가 월등하게 큰 힘센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니까 도무지 이 땅을 정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계속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엘리야 생각에는 이제 다 정리가 됐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독이 올라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모든 상황을 눈으로 보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한다는 겁니다. 사람만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 속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집에 있는 냉장고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없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는 있는데 다른 집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집과 비교하니까 나는 여전히 못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 항상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인들을 이야기를 우리가 요즘 많이 봅니다마는 그분들이 왜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답을 얻은 것은 혼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기 때문에 그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벌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집은 춥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먹을 것은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려면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조리를 하고 밥을 먹기까지 하루에 세 끼 먹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들을 보시면 두 끼나 한 끼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하니까 음식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니까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밥 먹기 싫으면 밥 안 먹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연인을 몇 집 같이 모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비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비교합니다. 자녀들을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남의 집 자녀보다 뛰어나면 교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가 남의 집 자녀보다 뒤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해봤자 별 차이가 없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숙제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자존심이 상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큰 것을 가지고 싸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큰 것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가지고 싸우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존심 문제입니다. 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입니다.
여러분 잘

자존심 때문에 다툰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먹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존심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존심의 상처가 나면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냐? 네가 정리를 해라. 제가 물어봤더니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직장이나 학업 문제, 두 번째가 가족, 인간관계 문제, 세 번째 경제적 문제, 네 번째 건강 문제, 다섯 번째 환경 문제, 여섯 번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답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정답을 요구를 했더니 일곱 가지를 컴퓨터가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운동해야 된다. 두 번째, 잠을 잘 자야 된다. 세 번째, 명상을 해라. 네 번째, 취미생활 해라. 다섯 번째, 사람들과 대화해라. 여섯 번째, 카페인이나 술을 좀 적게 먹어라. 일곱 번째, 문제의 원인을 정리하면 된다. 여러분, 이걸 하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원인과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스트레스 해결 방법과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시면은 항상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요즘 말로 똑똑한 제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잠을 잤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세 명을 뽑아가지고 더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자들 중에 제일 낫다고 하는 세 명도 결국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계셨습니다마는 주님이 승리하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주님은 스트레스와 모든 문제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고민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녀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샘물이 없어서 이 마라에 쓴 물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마라에 쓴 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쓴 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절반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이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시려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돌아갈 만도 한데 이 여인은 자존심까지 내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고,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한 가지는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로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한 번씩 비라도 내리고 날씨가 좀 그래도 균형 있게 날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온다고 말은 실컷 하고 비는 오지 않습니다. 날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라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 것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맡기는 것을 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결과를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맡긴다는 말은 어떤 결과이든지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항상 첨가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는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맡기려고 할 때 우리는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항상 비교해서 맡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문제가 그것인데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맡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남들이 좀 덜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가 반드시 남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남보다 더 잘 되지 않으면 맡기려고 하는 마음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먹히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무리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7가지, 7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운동해야 된다, 잠 잘 자야 된다, 그리고 명상해야 된다, 취미생활을 해야 된다, 사람들과 대화해야 된다, 카페인을 적게 먹고 술 먹지 말아야 된다, 7번째, 원인을,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답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스트레스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말한 7가지를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운동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맡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문제를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 있는 분들도 혹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의 터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는 혼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0: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는 혼자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내가 혼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을 보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맡긴 다음에는 컴퓨터가 말한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 행동에 옮긴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맡김을 통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맡기심을 통해서, 행동하심을 통해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로에 위치한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극동방송의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께라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시는 분들, 학교 방학이 아닌 교회 방학을 맡고 계시는 분들, 세께라에서 방학 무교라고 표현하는 이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을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께라,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보물 퀴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휴대폰 꺼내시고요. 오늘도 꽁트 퀴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꽁트 한 편 들으시고, 여러분 정답을 보내시면 정답 맞추시는 분들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고,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지만 교회 방학, 신앙의 방학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옆에 방학이나 무교라고 쓰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끼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요.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우리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그 보석분들 정답 문자를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이 시간에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께서 주시는 문자나 어플 메시지에 정답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이라고 써 주시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저도 싶었어.
0: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우리 고현 집사님 보고 싶으셨죠?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오늘은 또 어떤 또 재밌는 꽁트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집사님 어제 그제 네. 오늘 아침에 살짝의 찬바람 느낍니까?
1: 시원하더라고요.
0: 약간 네. 예,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1: 바람이 좀 다르죠?
0: 와. 네. 이번 주 다르네요. 다음 주는 아마 더 다를 것 같은데. 자,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고 경기 김포 날씨 화창합니다.
1: 와.
0: 전남 광양 날씨가 흐린데 집에서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아산에서도 함께하고 인천, 익산, 서천 듣고 계십니다. 원주 호떡집사님 듣고 계시네요. 우리 호떡집사님.
1: 네.
0: 그 호떡집사님인가 지난번에 운영위원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뭐 호떡 나눠주시고 예, 그렇구나. 9850번으로 오셨습니다. 정읍에서도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없어서 3312번님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은 문자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죠? 집사님?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이니까요. 자,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떤 보석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실까 기대합니다 하고 제주에서도 우리 4638번님 부천에서도 파주에서도 서울 가산동에서도 네, 일하시면서도 또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어떤 또 콩트가 펼쳐지냐면 오늘 제목이 배달의 하나님 광야점 오픈.

0: 네.
1: 광야점이네요.
0: 네, 광야점입니다. 네. 네.
1: 여기점, 여기점 있는데 오늘은 광야. 네.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막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네. 광야점 오픈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배달의 하나님이 뭘 배달을 해주시는군요.
0: 네. 예,
1: 자, 배달을 해주시니까 귀 쫑긋하고 들으시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안 다니시는 분 다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 받는다는 거. 대부분 그리고 이제 방학 보내실 때 내가 5년 교회 쉬고 있다. 그러면 5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춰주시면 선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꽁트 잘 듣고 끝에 문제 나가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꽁트 들어갑니다.

0: 진짜 배고파 죽겠네. 광야엔 맛집은 커녕 편의점 1+1 행사도 없잖아.
1: 아이고 대마리, 그냥 광야는 완전 노 맛집존이야. 아이고 배고파. 모세님, 우리 이 사막에서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건 아니죠?
0: 난 눈앞에 이집트에서 먹던 그 마늘 바게트랑 삼겹살이 하른거려.
1: 아이고 그래 맞아. 그땐 고깃가마 곁에서 그냥 고기라도 좀 얻어먹었는데 여기 모래밖에 없잖아. 이집트 노예 시절이 그립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별점 0.5점 드립니다.
0: 여러분 나 모세인데 리뷰 악플은 그만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내일 아침에 꼭 나가보십시오.
1: 아니, 그럼 새벽 배송? 그럼 내일 아침 하늘에서 양식이 무료 배송될 예정이라고요?
0: 무료 배송? 택배기사님이 광야까지 오신대요?
1: 잠깐만, 바닥에 이게 뭐야? 서리 같기도 하고 하얗고 동글동글한 게 꼭 진주 같은데. 아니, 스티로폼 알갱인가?
0: 너 먼저 먹어. 어서 기미상궁이 되어보아라.
1: 우와! 미쳤어. 꿀 섞은 과자 맛이야. 바삭하고 완전 달콤해. 그 뭐랄까? 단짠의 정석이랄까? 고빠 속초. 그 자체라고.
0: 어? 그래? 그럼 나도.
1: 어서 먹어봐.
0: 진짜네. 완전 단짠.
1: 완전 고급 디저트잖아. 대박. 모세님, 이 디저트 이름이 뭡니까?
0: 사람들이 보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서 이름이 바로 만나가 되었답니다.
1: 만나? 오케이, 저스. 근데 모세님, 아침엔 디저트 먹었으니까 저녁엔 삼겹살 같은 고기가 땡기는데 혹시 단백질 코스 가나요? 그건 좀 안 되겠죠?
0: 하나님은 투덜대는 우리 모습까지도 참아주시며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신선하게 채워주시는 배달의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1: 저기 하늘에서 때로 날아오는 게 뭐야? 먹구름이 아니라 새떼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매출하기야!
0: 대박! 저녁 메뉴는 매출하기 고기 뷔페 오픈이다!
1: 배달의 하나님은 쿠팡 이츠보다 빠르네. 배달의 하나님, 별 5개 만점에 500개 드립니다. 자, 성취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으로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꿀, 과자, 맛 양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자, 문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점, 배달의 하나님께서 광야점을 오픈하셨고요.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 이 이름을

0: 맞추는 게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아셨겠죠? 예. 보니까 우리 초반에 나왔죠? 초반에 나왔습니다.
1: 네, 나와 있어요. 정답이,
0: 정답이
1: 있어요?
0: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주관식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 몇 년 방학, 그리고 무교 이렇게 적어주시면 무조건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메시지로도 가능하고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쉬고 있는 분들 무조건 선물 드리니까 방학 무교라고 적어주십시오. 예수시.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고현 집사님과 함께 우리 꽁트 해봤습니다. 배달의 하나님 광야점을 오픈하셔가지고
1: 네.
0: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막 내려주시네요.
1: 네.
0: 자, 오늘 내려주신 것 중에서 자, 지금 막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네.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양식입니다. 근데 힌트 드리면 꿀과자.
1: 꿀과자.
0: 그렇죠? 꿀과자. 꿀과자입니다. 이 꿀과자만 나는 이 양식의 이름을

0: 맞춰주시는 거예요.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알지 않을까. 예. 자, 혹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지금 안 다니지만, 내가 이거 알 것 같은데! 라는 분들, 정답 옆에다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다라는 표시, 바로 방학이나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샵 1069, 오물정 1069, 문자, 아니면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에서 극동방송 어플로 듣는 분들, 거기에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또 거기서 메시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예, 힌트. 근데, 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1: 네.
0: 보기.
1: 어떻게 PD님이 보기. 한번 보기 내주세요.
0: 보기 제가 할까요?
1: 네.
0: 자, 여러분, 귀쫑긋하고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만나. 2번, 안 만나. 3번, 안 만난다니까. 4번, 제발 만나줘. 어? 자,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줘. 만나? 다 우리 집사님이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보기.
1: 다시 해볼게요. 1번, 네. 만나. 2번, 안 만나. 3번, 안 만난다니까. 4번, 제발 만나줘.
0: 그렇습니다. 만나냐?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줘.
1: 만나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진짜.
0: 그러니까.
1: 네.
0: 자, 이 보기를 가지고 알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아니면 어플로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다가 나는 방학이다, 무교다 이렇게 좀 정체를 밝혀주시면 그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드리겠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방학이라고 보내셨네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일일 방학, 이것은 무엇일까? 비방학 있습니다. 비방학. 예. 네. 교회 잘 다닌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서 진짜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니까.
1: 제발, 만나줘.
0: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0: 주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께라 보물 퀴즈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고현 집사님이라고?
1: 네, 저 외자지요.
0: 아, 네, 고현 네.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안 만난다니까 제발 만나죠. 1번 보기가 만나죠?
1: 예. 네.
0: 두 번째는 안 만난다는 거고 계속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어떤 분은 뭐 꿀이라고 보낸 분도 있고요.
1: 네. 예.
0: 꿀, 과자, 맛, 양식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꿀, 과자, 형식. 자, 그러면은 자,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방학생, 무교생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예, 교회를 현재 안 다니는 분들 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무교도 한 분 들어오셨네. 자, 무교도 한 분 들어오셨고 자, 들어올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정답을 그러면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1번 만나.
0: 그렇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양식 만나하고 메추라기잖아요.
1: 네.
0: 오늘 이제 꽁트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꿀과자 맛 양식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 이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제가 모세 역할도 했고 이제 불평, 불만 많은 예, 남자 네, 역할, 네. 우리 집사님이 여자 역할을 했는데 네. 그렇게 투덜대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굶어 죽지 않게 네. 하늘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잖아요. 예.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막 불평, 불만 할 때도 있지만 막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고 메추라기 이렇게 내려주셨지 우리를 또 이렇게 또 어떻게든 케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나한테 오거라 이렇게 이렇게 아마 신호 보내는 분들이 우리 방학생들 가운데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지금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손짓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자, 그분들 다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 방학 무교생들 샵

0: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도 드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자, 방학생들 가운데서 한번 저희가 전화를 한번 드려서
1: 네, 전화 한번 해볼까요? 예,
0: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1: 방학이고 예. 유교라고도 보내주셨네요.
0: 자, 이분 한번 네. 정답
1: 안 졸리게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0: 뭐 전화 한번 하셨는데요. 드려볼게요.
1: 네, 전화로 졸리지 않게 한번
0: 운전하시는 분이신가? 네. 네? 안 졸리게 기도해달라고 네. 0306번님 0306번님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네. 저 극동방송의 예.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2: 아, 예, 아까 저 운전, 예.
0: 아까는 예, 운전 중이었고 지금은 운전 아닌가요?
2: 아까는 운전 안 하고 있다가
0: 지금 운전 중입니까?
2: 예. 예.
0: 혹시 정차 가능합니까?
2: 아, 지금 정차는 조금 있다가 해야 되는데
0: 조금 있다가?
2: 예.
0: 그럼 조금 있다가 전화할 테니까요.
2: 예.
0: 5분, 10분 뒤에 전화할 테니까 정차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0: 교회 예, 안 다니는 방학생 맞죠?
2: 예.
0: 예, 이따가 전화 드릴 테니까 정차 좀 부탁드릴게요.
2: 예, 알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예.
0: 아, 이분.
1: 네, 운전 중이셔서.
0: 방학생 맞네요.
1: 네, 맞아요.
0: 예, 아까는 이제 운전 전이어서 졸리는데 안 졸립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막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했어요. 조금 이따가 이분은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요.
1: 자, 다음 아, 이분 한번. 네.
0: 이분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781. 0781. 1번 만나. 잘 맞춰주셨고요. 네. 4년째 방학이라고 하시네요.
0: 4년 방학생.
1: 네.
0: 4년 방학생 0781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는데 네. 전화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0: 네네네. 네. 오늘 꼭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0781번님 아, 다른 데 잠깐 가셨을까? 전화 다시 한번
1: 네,
0: 해볼게요.
1: 다시 한번요.
0: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극동방송이라고 이제 뜰 겁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뜨는 일반 전화입니다. 0781번님.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하고 싶다고 했는데
1: 맞아요.
0: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네? 쉬어. 받으셔야 되는데. 쉬어. 아. 아우, 안타깝네요.
1: 네.
0: 아우, 0781번님.
1: 네.
0: 아, 자, 그러면 다른 분.
1: 다른 분.
0: 자, 다른 분. 자, 이분 한번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아. 자, 이분은 7078번님.
0: 7078번님.
1: 네.
0: 자, 1번이라고.
3: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자,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인데요. 전화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네. 네.
0: 여보세요?
4: 네.
0: 네네. 여기 극동방송 안녕하세요. 김인수 PD인데요.
4: 네.
0: 예.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혹시 학생이에요?
4: 네. 아니요, 애기 엄마예요.
0: 애기 엄마예요? 그렇구나. 예, 예. 어느 지역이세요?
4: 성북구요.
0: 서울 성북구?
4: 네.
0: 지금 교회 방학 맞아요?
4: 네.
0: 아, 너무 목소리가
1: 애띄어서.
0: 학생 같아 가지고
1: 네,
0: 저는 아기가 네.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바꿔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구나. 예, 예. 아기가 몇 살입니까?
4: 네 살이요. 미운 네 살이요.
0: 미운 네 살.
4: 네.
0: 혹시 아기 키우다 보니까 방학인가요?
4: 네.
0: 몇 년 방학이에요?
4: 4년이요.
0: 4년? 그러니까 애기 네. 딱 세상에 나오자마자 방학이구나.
4: 네.
0: 아, 그래요. 자, 지금 집에서 듣고 계시나요?
4: 네.
0: 라디오가 옆에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그쵸?
4: 껐는데.
0: 아, 그래요? 혼자 계시는 네. 거 맞죠?
4: 네.
0: 자, 그런데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이 극동방송은?
4: 옛날에 저희 친정엄마가

0: 맨날 틀어줘가지고.
1: 네네.
0: 들었거든요. 계속 지금도 듣고.
1: 옛날부터?
0: 네.
1: 아기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잘 다닐 때부터?
0: 네.
1: 그렇구나. 친정엄마는 또 다른 데 계시고요.
0: 네.
1: 친정엄마가 이제 극동방송 애청자시군요.
0: 네.
1: 자, 오늘 이렇게 드디어 이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네요. 첫 번째 연결 맞나요, 저하고?
0: 네.
1: 방학이라고는 문자는 처음 보내신 것 같고.
0: 네.
1: 그렇죠? 자,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4살, 그 아까 미운 4살, 그렇죠?
0: 네.
1: 미운 4살 또 키우면서 예배드리기가 쉽진 않은데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됐으니까
0: 네.
1: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응? 알겠죠?
0: 네.
1: 자, 우리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0: 네.
1: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0: 뭐 있어요? 전 잘 몰라가지고.
1: 선물은 잘 몰라요? 자, 그럼 네. 선물 제가 불러볼 테니까. 자, 옆에 소리가 이제 애기 소리였구나.
0: 네.
1: 애기가 옆에서 소리를 내는구나.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라르 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0: 주얼리요.
1: 주얼리?
0: 네.
1: 주얼리. 자, 주얼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네. 남편은 어때요? 남편은?
0: 남편은 없고 애기 혼자 키워요.
1: 아, 그래요? 혼자 있어요?
0: 네.
1: 어머니는 따로 살고 계시고?
0: 네.
1: 어머니는 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0: 아니요, 엄마는 방학이에요.
1: 아, 엄마가 극동방송 알려줬다면서요?
0: 네.
1: 근데 엄마도
0: 때문에
1: 엄마
0: 허리 안 좋으셔가지고 엄마도 허리 안 좋으셔가지고 못 갔거든요.
1: 예예. 예.
0: 그래서 같이 갈랜데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갔거든요.
1: 아, 엄마는 허리 아파가지고 지금 못 가고 계시고 어쩔 수 없이.
0: 네.
1: 예. 그래요. 그래도 우리 따님은 7078번님은
0: 네.
1: 우리 4살 우리 아이와 함께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0: 네.
1: 한번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고요.
0: 네.
1: 원래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까? 성북구에서 원래?
0: 아니요. 동대문의 중앙성결교회예요.
1: 그쪽에 다니고 있었습니까?
0: 네.
1: 근데 애기랑 있으면 또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좋은데. 그 교회로 가시겠어요?
0: 네.
1: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에 꼭 가시는 걸. 아까 몇 년 방학이라고 했죠?
2: 4년 방학.
1: 4년 네. 방학. 4년 네. 방학.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0: 네.
1: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1: 결단의 기도.
0: 네.
1: 자,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믿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저는 예수를.
1: 자, 우리 아기 때문에. 자, 다시요.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내 부활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내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내 하나님의 이름을
1: 자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내 하나님 예수를
1: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네.
1: 아멘.
2: 아멘.
1: 아유, 그래요. 우리 7078분이 지금 아기가 옆에서 같이 있느라고 지금 어렵게 기도하셨는데
0: 네.
1: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0: 네.
1: 이번

0: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용기 내셔서 교회 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어머니도 선물 하나 드려야겠네. 우리 어머니.
1: 십자가 하나 받고 싶어요.
0: 예?
1: 십자가요.
0: 그 십자가는 옛날에 있었던 건데, 우리가 지금 중단된 지좀 오래됐는데, 옛날 그 도자기 십자가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1: 네.
0: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대신 골라주시면?
1: 쭈꾸미요.
0: 쭈꾸미,
1: 네.
0: 알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쭈꾸미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1: 네.
0: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셔서 예배 꼭 드리시고,
1: 네.
0: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예.
2: 네, 감사해요.
0: 예. 자, 이렇게.
2: 네.
0: 아우, 참, 혼자 이렇게 4살
2: 맞아요.
0: 아기를 키우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2: 육아를 할때참 믿음이 더 커지기도 하지만
0: 네네.
2: 믿음을 잠시 이렇게 내려놓을 때도 있더라고요.
0: 그니까,
2: 예.
0: 예. 참, 이때, 뭐, 집사님도 경험해
2: 그쵸.
0: 보셨겠지만,
2: 저도
0: 이때 진짜
2: 자녀를.
0: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2: 네.
0: 예배를 드리러 가도 이게
2: 맞아요.
0: 예배를
2: 짐이
0: 드리는
2: 엄청
0: 건지, 예배를
2: 많습니다.
0: 드리는 건지 참
2: 네.
0: 힘들 때인데,
2: 맞아요. 네.
0: 그래도 이제 4년 방학을 끝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까 우리 운전하시는 분,
2: 네.
0: 그분한테
2: 다시
0: 다시
2: 전화 한번
0: 한번
2: 해볼까요?
0: 전화해볼까요?
2: 네.
0: 그분 이제는
2: 네.
0: 정차하셨을 것 같은데.
2: 네. 0306번님.
0: 예.
2: 네.
0: 자, 우리 0306번님.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정차를 했을 것 같아요.
2: 네.
0: 자, 신호 갑니다. 0306번님.
3: 네, 여보세요?
0: 네, 정차하셨나요?
3: 예, 정차했습니다.
0: 라디오는 이제 꺼주시고, 혼자 계시나요? 차 안에?
3: 같이 있습니다.
0: 같이 있어요?
3: 예.
0: 누구랑 같이 있으세요?
3: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있습니다.
0: 두분 계세요? 두 분?
3: 예.
0: 그래요. 그럼 라디오는 조금 줄여주시든지, 예.
3: 예, 껐습니다.
0: 꺼셨어요. 옆에
3: 예.
0: 계신 분도 혹시 방학생인가요?
3: 아니요. 방학 중이지 않으시고,
0: 옆에
3: 지속적으로 계속 다니시고
0: 교회 잘
3: 계십니다.
0: 다니시는 분.
3: 예.
0: 우리 0306번님은, 몇년 방학이세요?
3: 3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방학,
2: 30년.
0: 무교 이렇게 쓰셨구나.
3: 예.
0: 거의 무교나 마찬가지다는.
3: 예,
0: 오늘 방송
3: 맞습니다.
0: 혹시 그냥 원래 들으셨나요? 아니면 옆에 분 때문에 같이 이렇게 듣게 되신 거예요?
3: 저는 여기 잘 듣지 않았는데,
0: 예.
3: 옆에 계신 분이 그냥 아주 독실하게 계속 들으시는 분이어서,
0: 예.
3: 라고 듣게 됐습니다.
0: 오늘 그분하고 같이 있다가 소개받고 듣게 되셨군요.
3: 네, 맞습니다.
0: 오늘 처음 들으셨군요, 그러면.
3: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0: 같이
3: 들었습니다.
0: 들으셨구나.
3: 네, 예.
0: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것도 들으셨겠는데요?
3: 좀 소리를 작게 틀고 계속 하루 종일 틀고 있어가지고,
0: 예.
3: 소리는 잘못 들었는데,
0: 예.
3: 우연찮게 그 문자 보내는 순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내게 됐습니다.
0: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문자로 주시라고 하고 방학생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려요.
3: 네.
0: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3: 네.
0: 우리 0306번인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3: 예.
0: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게 해주시거든요. 오늘
3: 예.
0: 하나님께서 0306번님 선택하셨고
3: 예.
0: 이렇게 부르고 계시네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3: 예. 예.
0: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0306번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 오늘 정답이 뭐라고요?
3: 무교 아니 아니
0: 정답? 오늘 퀴즈 정답?
3: 퀴즈
0: 퀴즈는 못
3: 방학 무교
0: 들으셨죠? 퀴즈는? 예?
3: 제가 그아예
0: 퀴즈는 잘못
3: 퀴즈는
0: 들으신 것 같더라고. 예.
3: 예
0: 오늘 퀴즈가 이제 만나라는 퀴즈를 내드렸는데 사실 정답은 없었는데
3: 네
0: 그래도 방학 무교라고 써있길래 저희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3: 아예
0: 예.
3: 감사합니다.
0: 이제 만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과자 같은 이름이 이제 만난데 예. 아무튼 오늘
3: 예.
0: 이렇게 정답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 0306번님. 그럼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군요.
3: 네, 맞습니다.
0: 어렸을 때. 예. 자, 오늘
3: 예.
0: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3: 네.
0: 선물 소개할 때그 들으셨어요?
3: 예, 들었습니다.
0: 앞서 제가 이제 소개할 때. 거기서
3: 예,
0: 어떤 거 원하시나요?
3: 들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0: 단백질 쉐이크.
3: 예.
0: 좋습니다. 자, 옆에 애청자분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어떤 거 드리면 좋겠습니다.

0: 좋을지.
1: 아, 연어를 원한다고 하시네요.
0: 아, 알겠습니다. 연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 0306번님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1: 예.
0: 놀라운 계획을 갖고 오늘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예. 0306번님을 향한.
1: 예.
0: 그래서 우리 0306번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0: 자, 그래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네.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께서 우리 0306번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갑니다. 이 복음을 점차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306번. 예. 알겠죠? 교회도 예. 나가시면 좋겠고. 사시는 예. 곳이 어디십니까?
1: 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0: 인천 어디요?
1: 인천 남동구에서.
0: 남동구에서? 예. 예. 남동구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 예, 예, 말씀해 주세요.
0: 예, 예, 그렇게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락 드릴게요. 옆에 계신 분은 같은 동네 사시나요?
1: 아니요, 다른 동네.
0: 다른 동네. 그러면 예. 우리 0306번님 동네 건강한 교회에 저희가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예.
0: 아, 앞으로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 방송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알겠죠? 예. 예.
1: 네.
0: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용기 내셔서 그 교회 꼭 가셔서 예배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계속. 알겠죠?
1: 예, 알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0: 예, 옆에 계신 분도, 우리 동료분도 감사해요.
1: 아, 네.
0: 네.
2: 아이고, 야. 감사하네요, 진짜. 참, 이런 경우가 많네요.
0: 많아요.
2: 찬양해서 예, 예. 이렇게 지인을 통해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예.
2: 이런 경우가 참 많네요.
0: 예, 극동방송을 딱 네. 듣게 하시면서
2: 네.
0: 옆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아주 많고
2: 네.
0: 가장 효과적입니다.
2: 가장 효과적이에요.
0: 네,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자,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한 분만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무교입니다, 무교.
2: 무교 1번 맞춰주셨고요. 네. 8179님.
0: 그렇습니다.
2: 8179님.
0: 무교라고 보내신
2: 네.
0: 8179번님. 자.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3: 네.
0: 본인이 지금 무교 맞나요?
3: 네, 맞아요.
0: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3: 지금 집에서 전화 받고 있어요.
0: 어느 지역입니까?
3: 하남시 경기도예요.
0: 경기도 하남시. 옆에 누가 네. 계시는 것 같아요?
3: 네, 지금 옆에 가족들이.
0: 가족들이, 가족들이 네. 무교라고 보내라고 옆에서 코치해 준 것 같은데.
3: 네.
0: 맞나요?
3: 네, 맞아요.
0: 옆에 있는 가족들은 무교가 아닌가요?
3: 아,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은
0: 예. 예.
3: 기독교고 저만 무교여서 제가 보냈어요.
0: 친구들은 다 무교가 아니고 본인만 무교. 친구도 있고 네. 가족도 있고요?
3: 네.
0: 부모님도 계시나요?
3: 아니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0: 부모님은 안 계시고? 네. 그래요. 오늘 이 방송 처음 들었겠는데요?
3: 네, 맞아요.
0: 지금 와. 방송 연결되는 거 지금 친구들이 옆에서 미소를 짓고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3: 네.
0: 다 같이
3: 네,
0: 듣고 있나요?
3: 듣고 있어요.
0: 옆에서
3: 네,
0: 듣고 있어요?
3: 있어요.
0: 네. 그렇구나. 혹시 대학생 친구들인가요?
3: 네, 맞아요.
0: 대학생. 왠지 목소리가 대학생 같습니다. 예. 교회 안 다녀봤어요?

0: 왜?
1: 예전에 잠깐 그냥 주, 뭐지, 일요일에 몇번 가본 거 말고는
0: 예전에?
1: 진짜.
0: 그렇구나.
1: 네, 어렸을 때.
0: 그렇구나. 친구들이 가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던가요?
1: 네, 가끔 해서 가끔 몇번 따라가 본 적도
0: 따라가 본
1: 있긴
0: 적은
1: 해요.
0: 있어요. 야,
1: 네.
0: 정말 좋은 친구들도 있네요. 대학생 친구들이 극동방송을 듣고 옆에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게끔 하는 경우가 이게 많지가 않은데.

0: 소곱창, 단백질, 냉면, 묵, 유산균, 김,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1: 연어?
0: 아니, 본인 거. 그 옆에서 뭐라고 하는 분들은 또 따로 드릴게. 본인 거부터 얘기해, 본인 거.
1: 연어.
0: 옆에 있는 분들 연어 드릴게. 네. 옆에 있는 친구는 연어 드릴게. 자, 본인, 8179번님, 우리 무교생은 뭐 드릴까요?
1: 저는 커피.
0: 커피? 알겠습니다. 네. 옆에 뭐라고 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1: 두 명. 있어요.
0: 그럼 한 명은 연어 네. 말고 또 한 명은 또 뭐 드려요, 그러면은? 네?
1: 주얼리?
0: 주얼리? 알겠습니다. 네. 자, 연어, 주얼리, 네. 커피. 그렇게 보낼게요.
1: 감사합니다.
0: 그 대신 옆에 있는 친구분들이 우리 8179번님 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죠? 우리 연어하고 네. 주얼리파 옆에 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8179번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몇 번 네. 이제 교회를 가봤는데 우리가 다 네. 죄인이거든요. 근데 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 어렸을 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1: 네.
0: 그 예수님 믿었을 때 어디 가요?
1: 천국
0: 가고 그렇지. 착한 네. 일하는 거와 관계없이 교회 가서 그 예수님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삶에서 내가 이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거든. 예수님을 믿었을 네. 때. 예.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잘 한번 믿어보자고요. 저 따라서 한번 네.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0: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0: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네. 친구들이 그 같은 동네 사나요?
1: 네, 같은 동네 살아요.
0: 그러면 이번 주에 그 친구 다니는 교회 네.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요.
1: 네.
0: 가서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시면서. 예.
1: 네.
0: 알겠죠?
1: 네.
0: 네. 오늘 이렇게 뭐 친구들에 의해서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0: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 전화 받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옆에 친구분들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2: 와, 좋은 친구네.
0: 예. 어우, 이제 시간이 얼마
2: 친구를 잘 사귀어야
0: 안 남아 가지고 네. 자, 오늘 와. 다 사연 못 읽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고현 집사님과 함께 했고요.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2: 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여러분 박수로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섬김의 훈련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우리 하전삶,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져다놓는 삶, 이것을 영적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심지어 거기다 묶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훈련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전제로 해서 오늘은 섬김의 훈련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오해 가운데, 구원에 관한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구원은 언제나 미래 시제가 됩니다. 언젠가 누리게 될 복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누리는 은혜로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곳이니까 지금은 관계없고 나중에 누리게 될 복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관계 중심적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건진받아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관계 회복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 진리를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니,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여러분, 구원의 본질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는 찬송가 아닙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교회가 천국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 뭐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걸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요.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만드시느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도록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일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지어 주신 겁니다.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담은 이 일에 충실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

그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좋으셨는데 그 지어놓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심히 좋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합니다.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행복해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일하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와서 섬기라 이렇게 부르세요. 이런 비유는 이 성경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비유들, 말씀들은 성경 도처에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각각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게 돼요. 금 한 달란트, 오늘날 시세로 70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엄청난 거액을 맡기고 길을 떠나게 돼요. 아무튼 이 종들 가운데 두 명의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그 재산이 두 배가 되게 했습니다. 350억 받은 종은 350억의 이문을 남겨 700억을 주인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돈 벌기 쉽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어도 이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위험도 감수했을 것입니다. 밤잠을 못 이룬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땀도 많이 흘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어요.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가 원금 손실 없이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원금 손실은 없었는데요. 소용없습니다. 결산의 날 주인이 큰 이물을 남긴 종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350억이 주인의 관점에서는 적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게 될 거다.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겨주게 되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말해요. 반면에 돈을 땅에 묻어뒀던 종에게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천국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 감당하는 곳이 될 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를 꿈꿔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면서요. 왜입니까? 살기 힘드니까. 왜입니까? 지쳤으니까. 왜입니까? 내일이 불안하니까. 그거 하나 마련해놓고 안전장치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고 먹는 존재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과 열심히 일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때 그런 말 들었어요.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세요. 쉬는 건 천국 가서 하면 됩니다. 이런 말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쉴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휴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일만 해요. 그래 나중에 이 비유를 보고 천국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일을 끝낸 사람들이 쉬러 모이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천국일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하나님도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천사들도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느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영적 훈련 이 과정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영적 훈련의 목적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새 생명을 드러내는 과정이 영적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호흡하는 존재로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그런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부담감에 실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부담감이 생겨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에 익숙하지도 않고 기도에 전념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훈련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드러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형성해가는 것입니다. 터득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의 영역에만 가둬놓지 않습니다. 단지 서류상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삶 속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 좀 봐라,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았느냐?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에 맞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부담감으로 인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은 숨기지 못해요. 드러나요. 자꾸 섬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거기서 지금 그 모습으로 섬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긴다고 누가 돈 줍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성도들을,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그런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섬기려는 새로운 방향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왔다가 그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사야가 보았던 그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 사람은 무너지게 돼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고 탄식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죄인은 크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바로 이때 천상의 존재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가 제단에서 불붙은 숯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건져내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니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 합니까? 죽을 죄인 살리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 어디든 가겠습니다. 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일을 찾으시거든 하나님 저를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야 이사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어 이후의 과정을 보시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은요, 대부분 성공적인 회개 운동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거절당합니다. 조롱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왜입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내게 유리할 것인가? 내게 맞는 것인가? 내 기질에 맞는 것인가?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요.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영광이요, 그것이 그의 자랑이요, 그것이 그의 특권이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한 교회가 그 교회로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왕복 3시간 거리의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이 교회가 이제 시골 지역의 교회이고 목회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신도, 우리로 말하자면 목자가 그 교회를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이 교회의 알림에 한 젊은 부부가 응답합니다. 반응합니다. 남편은 늦깎이 대학생이고 이들은 형편상 자기들 차를 가지고 왕복 3시간 되는 거리의 길을 왕복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만류했습니다. 이때 이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이 말에 목사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듣니 너무 영광스러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자신의 혜를 송두리째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자신도 주님께 드리게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광스러움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점은 이것인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그렇죠? 왜 힘듭니까? 왜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삶을 우리더러 혼자 살아가라고 맡겨놓고 멀리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버티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하나님 없이 버티는 삶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외람되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내 양을 좀 돌보아다오.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성장시키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다른 사람을 돕게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덧입어,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수고한다는 말은 탈진할 때까지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탈진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해요. 내게 기운이 남아있으면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탈진해서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지점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진짜 성장은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만 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저장하는 것은 댐의 기능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기능은 물이 차올라

0: 그 물을 흘려 보낼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전기도 만들고 땅을 적시기도 하고 목마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만 저장하려고 합니까? 내게 좋은 찬양을 들려주세요. 내게 좋은 설교를 들려주세요. 내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세요. 얼마나 물만 쌓아놓고 저장하려고 합니까? 그것으로 인한 성장이 있지만 그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탈진할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한 전문 산악인이 산의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얼마나 거센지 숨을 쉬기도 어려웠고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던 그는 저 앞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가가 보니 그 쓰러진 남자의 심장 박동은 미약했고 또 숨소리도 가냘펐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얼어 죽을 것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는 이 남자를 돕기로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남자의 팔다리를 주물러 피가 돌게 합니다.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고는 그를 둘러매고, 물론 이제 당연히 정상에 오르는 등반은 포기했겠죠. 그 남자를 부축해서는 산 아래 병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진찰하고 또 치료를 했던 의사는 이 산악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살렸다고 말해요. 진찰해보니 당신의 팔다리에도 동상 초기 증상이 나타나 있었어요. 동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산을 내려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살리려는 행동이 결국 당신도 살린 겁니다. 하고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저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섬김은 우리를 소모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섬김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성장은 어느 지점에서부턴가 정체되어 있을 겁니다. 왜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혼들을 돕고 섬겨보세요. 이를 위해 자신을 연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훈련해야 할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코치가 되어서 이 훈련을 잘 도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귀한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는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법을 배워 새로운 차원의 성장을 경험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성일침례교회 조충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5-3375번, 지역번호 02-225-3375 성일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어머니가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어린 딸을 재우며 기도를 했다. 누운 채 눈을 감고 있길래 잠든 줄 알고 아이 머리맡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딸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 밥도 잘 먹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어린이집에서 쉬도 참지 않고 잘하게 해주시고 다치지 않게 잘 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기도 안 물리게. 모기도 안 물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느 어머니의 글이었는데요. 눈 감은 채로 기도하고 싶은 것들을 한 번 더 엄마에게 야무지게 짚어주는 그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참 귀엽죠. 아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뢰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순수한 믿음의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인데요. 양떼만 이끄시는 게 아니라 어리고 연약

연약한 양들까지 두루두루 품어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순전한 믿음으로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담긴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민호기 그리고 이혜전의 피처링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어서 Jesus Loves Me, Jesus Tender Shepherd Hear Me, Kiss and Christine Gary의 영어 찬송, 역시 아이들의 음성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높고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또 이렇게 세밀하게 어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살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한 주간 그 사랑 속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찬양 위주로 방송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요즘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말씀 씨앗 코너는 이번 주 쉬어가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함께할 예정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떠오르는 신청 찬양 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또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예라모십의 찬양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두 곡 연결된 편곡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같은 제목의 찬양을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클래식곡 중에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편곡한 그런 연주곡이었죠. 이어서 한웅재의 음성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7238번님께서 은혜 찬양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따라 부르던 곡이라 한번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요. 이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이 찬양이 아마 2020년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릴 때부터 따라 불렀습니다 라고 하시는 걸 보면 아마 10대 청소년 청취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고백해도 끊임이 없지요.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같이 걸어가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324번님의 신청 찬양 고난 내용 혼 편히 쉴 것과 AJ 워십의 곡으로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3058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드립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문자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같이 걸어가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곡은 1704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선의 찬양으로 보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꿈과 사랑이 있는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 말씀으로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긴다 하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차지하라 하면 차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는다 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또 복을 받고, 또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읽고 또 믿고 또 우리가 순종한다면 100% 승리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말씀이 내 삶에서 100% 현실이 되느냐,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봤습니다.

그러면 믿으면 순종하면 100% 승리하는데 듣고도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100% 승리하는 길이 뭐냐? 오늘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믿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즐겨

어떤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생각은 뭐 감정이고 느낌이고 뭐 기분이잖아요. 우리는 생각이 많은 것이 좋은 줄로 아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극히 주관적이고 자기 생각이고 나의 느낌, 나의 기분, 나의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 많은 생각은 결국 의심과 두려움으로 믿음 없음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다 보니까 어떤 기분, 감정, 느낌, 어떤 자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어서 결국 의심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내 생각이 뭐 대단한 것 같고 항상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바른 것 같지만 실제 내 생각은 바로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고 내 기분이고 내 주관일 때가 결국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못 박아야 하고 자기의 느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무슨 정복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이렇게 알아보라고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정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알아보라고 한 거,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좋은지 나쁜지 진영인지 산지인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고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상태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고받는 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렇게 쭉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야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너희들이 보고 온그땅 좋지. 이거 다 내가 빼앗아서 너희 땅이 되게 할 거야. 너희들이 정탐한 그곳에 보니까 아낙 자손들, 센 사람들 많이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것들 별거 아니야.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이겨야 할 거야. 그 땅의 성읍들 견고하고 다 괜찮지. 내가 다 빼앗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것이 보고를 받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38년의 방황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자기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것이 31절, 32절, 33절인데, 이게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지 생각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게 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기분, 느낌을 더하고 거짓말까지 더하니까 자기 생각이 확대되어 버리니까 결국 이것이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결국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넣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차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넣는 그 순간에

0: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당군의 보호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쳐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느낌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100%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다시 골리앗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림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을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를 알게 해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애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웅촌교회 오석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5-690번, 225-0690번 웅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그 기사님께서 항상 그 106.9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셔서 운전석에 가서 문의를 드렸죠. 혹시 매번 이 극동방송 쓰시는 기사님이 맞으시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매번 틀으시냐고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극동방송을 틀으실 수 있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욕도 많이 먹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다고. 그만큼 결단이 있고 믿음이 있으신 거죠. 대중들한테 이게 바로 전파 선교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믿음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거 보고서 제가 좀 부끄러웠었어요. 제 자신이. 기사님 늘 감사했어요. 차를 타면 늘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나 찬양을 들으면 평안을 얻고 승천하고 내리고 했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욕하는데 하지 말라 안 틀면 될 텐데 운전에 방해될 것 같아서 내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저 같으면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전파선교사라고 얘기하시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쫓아 따라 부르시면서 운전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저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사님 덕에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전도가 될 것 같아서 많이 깨닫고 느꼈어요. 감사드려요.
1: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도 듣습니다. 극동방송의 영혼 구원 사역을 알고 또 그 가치를 아는 분이라면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그 누가 뭐라 한대도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의 가치를 아신다면 전파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전파선교사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선선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신기하게 조금 밝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주변 환경이 우리의 마음, 때로는 우리의 육신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뭐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물질, 건강, 관계 등등으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죠. 하지만 오히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진정 잘 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 전인격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지요. 낮아진 자리에서 높으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일어나는 이 시간, 오늘 오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피아 워십의 음성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그리고 손영진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주의 보혈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흘린 바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 또 오후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날씨가 선선하지요. 오늘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박종호의 음성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라이트 워십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고 주나목이 불렀지요.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하셨어요.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복음,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을 세우는 일에 뛰어난 지도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선포하신 곳도 빛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흑암에 있던 이방 갈릴리였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어부들로부터 복음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도대체 이들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물고기를 잡는 이들, 그물을 깁는 자들이었을까요? 이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삶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결과부터 보면 이미 이들로 인해서 2000년을 넘어 오늘까지 그 나라의 복음이 왔습니다. 이들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물고기와 떡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세상도, 사탄도, 사람도, 유혹도, 시련도, 시대도, 아무것도 이들 안에 심긴 복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주님 나라의 복음은 다 알고 있다고, 잘 가르친다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증명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누가복음 2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참 작은 자들로 시작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파페라 트리오 히스프렌즈의 주 예수 기뻐 찬양회, 그리고 옹기장이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 교회에 관한 찬양 두 곡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GM 코러스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노인팅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하시죠.

교회여 일어나라.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준비한 찬양은 극동방송 복음성각경연대회 25회 솔로 대상 수상곡입니다. 하은의 주님의 보혈 준비했어요. 주님의 보혈 들으시고 정말 주의 보혈 안에 거하면서 오늘 선선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기분이 다운되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일어날 힘이 없으신 분들은 그 주 보혈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형통함과 순적함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고 또 그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 믿고 오늘도 방송 앞으로 모이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 축복하고요. 오늘도 찬양이 흐르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가 머물 줄 믿습니다.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화요일 순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손영진의 너 어디 가든지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으려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과 함께 다양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요. 먼저 들어왔던 사연과 신청 찬양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곳곳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찬양들이 닿았으면 좋겠네요. 치유의 찬송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찬양 세 곡 이어드리시면서 기도도 함께 하시고 또 계속해서 샵 9330으로 문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조수아가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노래, 송승연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한웅재 목사님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 삶의 형통함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풍성한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신보라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조요한이 찬양하는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는 시간 가졌고요. 3432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기도가 특권이고 또 예배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기도 신청해 주셨고요.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 말아요.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요즘 들어 더이 찬양의 가사에 큰 은혜가 되신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분이신데요. 지금 바로 이 찬양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기도.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짐니가 찬양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4956번님께서도 또 문자 주셨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평안함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지금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 꼭 붙들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니정의 색소폰 연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왜 절기를 지켜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예배가 우리 한 주의 예배가 되어져서 한 주간이 늘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0년 8월 5일에 칠레에서 큰일이 있었습니다. 칠레 북부에 산호세 광산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뉴스나 그때의 영상 그리고 그것이 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것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던 이 광산의 이 구리 광산의 광부가 33명이 갑작스런 굉음과 함께 중간쯤에 통로가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지하 700m 깊은 곳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끝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개의 참치 통조림과 그리고 비스켓 몇 봉지 그리고 우유 약간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며칠도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갈수록 그들 마음 가운데 절망이 커져갔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생각하며 울었고 어떤 이는 구조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며 아예 포기하고 체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 당시에 리더 역할을 했던 어느 한 광부가 33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죽이는 것은 배고픔이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맙시다. 지상에서는 우리를 찾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구조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조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조될 겁니다. 남아있는 식량을 공평하게 나누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있는 곳을 청소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간호사 경력이 있던 사람 그 광부에게는 몸을 서로 살피면서 다친 데는 없는지 서로 살피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음식이 더 있는 것도 아니요.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반드시 구조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희망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17일째 지상에서부터 뚫은 작은 드릴로 줄이 내려왔는데 본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확인이 드디어 된 것입니다. 광부들은 작은 종이에 한 문장을 적어서 올려보냈습니다. 피난처에 있는 우리 33명은 모두 무사합니다. 그리고 69일 만에 구조 캡슐이 내려와서 33명을 모두 구원하게 됩니다. 원통 모양의 구조 캡슐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구멍 뚫은 자리로 내려옵니다. 한 사람만이 들어가서 이렇게 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원통에 한 2m 되는

그런 캡슐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한 사람씩 타면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33명이 그때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은 구조 캡슐이 내려오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살린 것은 통조림도 아니고 구조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끝까지 붙들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분주한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방 신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그 이방 민족들이 멸하여질 때에 너희들도 함께 멸하여질까 한다. 그러니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 절기는 기억하는 날입니다.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이는 네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아래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내 심령이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참 놀라운 은혜들을 입었습니다. 열 가지 놀라운 재앙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이를 막는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는 그와 같은 재앙을 일으키시는 걸 보셨습니다. 왕궁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여종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쳐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에 지나가며 문에 양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유월하여 지나가시고 그리고는 그렇지 않은 애굽인의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서 그 집의 첫 태생을 전부 쳐서 죽인 겁니다. 장자를 잃은 이 엄청난 충격에 놀란 바로는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을 쥐어주며 속히 나가라고 재촉하여 애굽 땅에서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애굽 땅의 첫 태생을 죽음으로 몰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사람과 짐승은 보호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모든 첫 태생

은 다 내 것이며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땅히 죽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죽이지 않게 하셨으니까 이 장자와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이 첫 태생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하나님은 20절에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자가 내 것인데 너의 장자로 삼으려면 뭔가 다른 것으로 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귀가 내 것인데 너의 것으로 삼으려면 뭔가 다른 것으로 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대속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으로 그들의 장자와 대속하여 대신하여 드리게 했습니까? 민수기 3장 41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장자의 수를 헤아려서 레위인의 수를 헤아려 1대1로 서로 맞바꾼 겁니다.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자가 된 겁니다. 이러한 대속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단순히 억압받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죽을 그때에 보호하시고 살리셔서 이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와 바꾸어 레위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나를 예배할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런데 그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인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그 주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주의 은혜는 그저 애굽의 종살이라는 데서부터 해방하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해집니까? 하나님은 더 찬란해질 수 없는 만큼 최상의 찬란하신 하나님입니다. 최상의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배하는 겁니까? 예배를 하며 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구나.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저 다른 목적을 삼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곳에 와서 종교행위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이 섬김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초실절은 지금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고요. 수장절은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지키는 절기와 같은 겁니다. 초실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맥추절도 의미가 있는 절기이죠.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이니까 의미 있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거할 곳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고 땅의 샘의 근원을 터뜨리셔서 솟아오르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은 그들에게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땅의 그 근원에서부터 터져 올라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이다 라고 하는 것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그들에게 학습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첫 소출을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먹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만나를 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대신에 첫 소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열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의 40년을 먹이시더니 이제는 허락하신 이 땅에서 나는 열매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열매를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 대신에 허락하신 땅에서 먹을 양식으로 땅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은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예비하는 절기였던 겁니다. 마치 초실절의 열매가 내가 수고하여 뭔가 열매 맺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보내며 우리의 생존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며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또 수장절은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거두어들인 열매를 곳간에 들이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로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는 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곳간에 드리며 그들은 그 한 해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절기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1년에 세 차례 내 앞에 나오라 하신 이 무교절과 초실절과 수장절, 우리로 따지면 부활절입니다.

0: 할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와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들이 2년도 되지 않아서 광야의 인생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배워서 무려 38년을 더해서 40년을 광야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하나입니다. 바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을 광야보다 안정적으로 느끼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광야의 떠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생존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를 교회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날까지 책임지시고 그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절기를 통해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앞에서 칠레에 무너진 지하 700m 그 광산 깊은 곳에 있는 33명의 광부가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않고 모두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반드시 구조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람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드는 그 힘이 무려 69일 동안 먹을 것 없는 깜깜한 광산에서 살아나올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까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분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고 그리고 매일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남구중앙로에 위치한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신회과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マスペシャル。
1: 애청자여러분의삶에유익한정보를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울산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에서주최하는광복81주년기념울산시민과함께하는구국기도대성회가열립니다빛을바라라라는주제로진행되며울산교회이호상목사님기독교총연합회대표이신김영용목사님을강사로모십니다기도회뿐만아니라문화공연과구국퍼포먼스를통해하나님께영광을올려드리는시간이마련돼있습니다8월23일주일오후3시울산교회예배당에서열리며울산시민과성도님들의많은관심과참석을부탁드립니다울산영광교회에서2026년축복부흥성회가열립니다이번부흥성회는8월17일월요일오후2시와저녁7시18일화요일오전10시와오후2시저녁7시이틀간열리며동구진성10길에위치한울산영광교회본당에서진행됩니다예정세계선교회총재이자안산예정교회를담임하시는이옥화목사님을강사로모시며예배를사모하는누구나참석이가능합니다여러분의많은관심과참석을부탁드리며자세한사항은 010-9111-9900 번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울주군언양읍에위치한언양교회에서8월24일월요일부터26일수요일까지저녁7시30분과오전5시30분에가을부흥회를개최합니다서울영락교회를담임하시는김은성목사님을강사로모시며은혜를사모하는누구나참석이가능합니다자세한사항은지역번호052-254-0091번지역번호052-254-0091번언양교회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울산병원원목실에서병원전도봉사하실분을모집합니다병원에오시는거동이불편하신환자들이진료를받고귀가하실때까지동행하며복음을전하는사역입니다예수님의사랑으로전도봉사에동참하실분들은울산병원대표전화지역번호 052-259-5000 번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원목실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실 막상 전하려고 보면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크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창조되었는지 이것이 반드시 전달돼야 됩니다. 문제를 겪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그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이다. 그럼 왜 단절되었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윤리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본질적인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풍요가 끊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갖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혹은 열심히 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룩의 기준에서는 그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도 내 의로도 혹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인간의 행위,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0: 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려진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진 자에게 1분만 해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에 시달리도록, 고통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왜 당신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할 수도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고 그 풍요와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고승혜 목사님의 전도 꿀팁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일생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오래지 않아 아버지마저 여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자 할머니가 그녀를 돌봤지만 할머니도 11살 때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성인이 된 크로스비는 결혼했지만 전염병으로 아이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지요.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던 크로스비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70세 되던 어느 날 자신의 삶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작사하게 됐습니다. 고통의 메마른 땅을 걷고 있을 때, 고난의 위험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큰 바위에 숨기시고 사랑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환희 제이 크로스비처럼 감사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날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몸이 아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고 온전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늘 안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첫곡 함께 하셨습니다. Todd Galbraith 가 부른 Lord I Love You. 주님사랑합니다. 오늘첫곡으로띄워드렸습니다. 오늘요한일서4장18절말씀으로문을열었는데요. 사랑안에두려움이없고온전한사랑이두려움을내어쫓나니. 아멘. 사랑안에두려움이없다라고고백할수있는이유는사랑그자체이시고온전한사랑이되시는하나님께서우리와함께계시기때문입니다. 주님의임재안에거하는우리는우리의영혼은오늘도이밤에도안전합니다. 이고백을담아오늘은주님의사랑을노래하는곡들로준비해봤는데요Shane and Shane이 부르는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같은보혈은그리고연주곡도한곡준비했습니다. More Love to Thee, O Christ, 정의주의피아노연주곡인데요. 내구주예수를더욱사랑두곡의찬양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More love to thee, O Christ.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희주의 피아노 연주곡이었고요. 그리고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 쉐인 앤 쉐인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홈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셔도 됩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세요. 이어서 여러분의 신청곡 중 한 곡 띄워드립니다. 2050번님 보내주신 신청곡인데요. 더욱 사랑, More Love 이 찬양 띄워드릴게요.

네, 온누리 워십 찬양 앨범에 더욱 사랑, More Love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끝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야 61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0: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14장 어둠의 세력을 들춰내다. 흉포한 디아블루스의 부하들이 맨소울을 파멸시킬 음모를 꾸미는 동안 맨소울은 처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맨소울이 샤다이 왕과 그의 아들 임마누엘 왕자에게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약해진 틈을 타서 적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맨소울 사람들이 임마누엘 왕자와 그의 아버지에게 용서와 은총을 구하며 거듭거듭 간청했지만 답변은커녕 미소 한번 돌려받지 못했다. 대신 맨소울 내부에 있는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이 부린 간교와 속임수레 인해 맨소울의 드리운 암운만 더욱 짙어졌다. 그 결과 임마누엘 왕자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맨소울의 창궐한 역병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성 주민들뿐 아니라 장군들도 병마에 시달렸다. 하지만 적들은 여전히 강하고 기세등등했다. 맨소울이 꼬리가 되고 디아볼루스 일당이 머리가 될 날이 머지않아 보였다. 맨소울을 수복할 음모를 담은 부하들의 편지를 들고 세속씨가 다시 지옥문 언덕에 도착했다. 검은 구덩이 입구에서 케르베로스가 세속씨를 맞이한 후 둘은 맨소울과 맨소울 함락 음모에 대해 얘기했다.
1: 아, 내 오랜 친구여. 지옥문 언덕에 다시 오셨는가? 자네를 다시 보니 무척이나 반가우이.
0: 케르베로스가 말했다.
1: 예, 맨소울 소식을 들고 다시 왔습니다.
0: 세속씨가 답했다.
1: 한번 말해보시게. 지금 맨소울은 어떤 상황인가?
0: 케르베로스가 물었다.
1: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상황이죠. 우리가 바라던 대로 맨소울의 기쁨이 형편없이 쇠락했으니 말입니다. 맨소울의 왕자가 그들에게서 완전히 멀어졌으니 이 또한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맨소울로 들어가는 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디아볼루스의 중신들이 맨소울 전복 음모를 착착 실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끔찍한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드디어 맨소울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0: 세속씨가 말했다. 그러자 지옥문을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가 말했다.
1: 지금이야말로 맨소울을 공격할 최적기일세. 반역의 성 맨소울에서 죽임을 당할까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불쌍한 디아볼루스의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라네.
0: 세속씨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1: 계획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성 안에 있는 디아볼루스의 중신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까지 상황은 아주 좋구먼. 용맹한 세속씨여. 군주님들에게로 들어가게나. 자네를 반갑게 맞으실 걸세. 자네가 들고 온 편지는 이미 전달했네.
0: 세속씨가 구덩이로 들어가자 디아볼루스가 반갑게 맞이했다.
2: 잘 왔소, 내 믿음직한 종이여. 그대가 가져온 편지 때문에 참으로 기쁘오.
0: 구덩이의 다른 우두머리들도 세속씨를 반갑게 맞았다. 세속씨는 모두에게 절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
1: 우리 주인 디아볼루스께서 맨소울을 다시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디아볼루스께서 맨소울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그러자 지옥 골짜기가 주위의 산들을 뒤흔들어 무너뜨릴 만큼 크고 흉측한 신음소리를 냈다. 이 소리는 바로 그들의 음악이었다. 그들은 편지를 읽고 그 내용을 숙고한 후 어떻게 답장을 써야 할지 논의했다. 루시퍼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1: 맨소울에 있는 디아블로스의 부하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맨소울을 더욱 추악하게 만드는 거요. 영혼 파괴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 우리의 오랜 친구 발람도 아주 오래전에 이 계획을 써서 크게 번성하지 않았소일까? 우리도 시대를 막론하고 이를 우리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하오. 은혜가 개입되지 않는 한 이 계획은 반드시 성공하오. 맨소울이 은혜를 받지 않았기를 바라는 바요. 하지만 장날에 맨소울을 공격하자는 계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소. 공격 시기를 제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계획 전체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오. 디아블로스의 충신들이 장날을 공격 개시일로 제안한 이유는 사람들이 매우 분주하고 기습 공격을 절대 예상하지 못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했소. 그런데 만일 장날 경비 병력을 두 배로 늘린다면 어떻게 되겠소? 장날에는 남자들이 항상 무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해 기운이 꺾일 테고 맨소울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도 필히 전멸하게 될 것이오. 그러자 큰 발 세불이 뒤이어 말했다.
2: 루시퍼 경이 한 말에도 일리가 있소. 하지만 경이 예상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소. 먼저 맨소울이 지금의 황폐한 상태를 자각하고 있는지 맨소울을 치려는 우리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정보를 확보해야 하오. 만일 그들이 알고 있다면 성문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장날에는 두 배로 병력을 늘릴 수도 있소. 사람들이 자고 있는 상태라면 공격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승리할 것이오. 하지만 장날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을 것이오.
0: 디아블로스가 물었다.
2: 그러면 어디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겠는가?
0: 누군가 세속 씨에게 물어보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에 따라 세속 씨를 불러들였다.
1: 주인님, 군주들이시여. 제가 알기로 지금 맨소울의 믿음과 사랑은 완전히 사그라졌고 그들의 왕자인 임마누엘은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맨소울은 왕자에게 돌아와 달라고 수시로 청하지만 그들의 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맨소울의 삶의 방식을 쇄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0: 그 말을 들은 디아블로스가 말했다.
2: 그들이 다시 타락했고 쇄신할 생각이 없다니 참으로 다행이군. 다만 그들이 계속해서 왕자에게 청혼을 한다는 점이 염려되네. 하지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진심을 담아 청혼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청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베드로가 남긴 고백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의 정직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밤, 우리도 결국 돌아갈 곳은 한 곳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조찬미의 말씀만이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나를 정말로 살리는 말은 얼마나 될까 싶네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은 그 시절에 밤길을 걷던 사람이 손에 들던 작은 기름 등잔을 말합니다. 멀리까지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큰 조명이 아니라 딱 다음 한 걸음 디딜 만큼만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미리 보여주시기보다는 오늘 이밤 내디딜 한 걸음만큼의 빛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밤입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Maverick City의 Grave Cloth, People and Songs의 Living in the Overflow, Hezekiah Walker의 Every Prais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비안이 부른 테이큰, 그리고 주리의 예수 내 구주, 유효림의 내가 나된 것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와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순간마다 나를 붙들어준 그런 손길이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준 사람, 뜻밖의 열린 길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은혜 덕분에 무사히 지나온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지친 밤에도 마음 한켠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루클리 거트우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Honey in the Rock, 조시 볼드윈과 젠 존슨이 함께한 Made for More, Elevation Worship과 Taron Wells가 함께한 Never Los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6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마지막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세린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나무엔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 꼭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했는데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려와 관용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온유함은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온유 하면 떠오르는 그 성경의 인물이 있죠. 모세도 있고 욥도 있는데요. 이 욥을 보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잖아요. 그 슬픔과 우울함의 늪에 깊이 빠졌지만 그 성품과 성정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불가사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함으로 욥의 일대기 속에서 온유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지속되는 교회와 가정과 교제 속에서는 아무래도 분쟁과 분냄이 없겠죠. 화평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텐데요. 제가 정말로 갖고 싶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온유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성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선물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 성령의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요. 절제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함을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고자 그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고자 애쓰시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특성한 신주의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성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

0: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유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라고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가슴 뛰게 하는 새로운 일을 찾아 헤매면서도 늘 우리 곁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은 놓치고 살 때가 많죠. 집에 오는 길에 수없이 보았던 나무와 집들, 또 아침이면 변함없이 녹색 옷을 입고 아이들의 등교길을 지켜주시는 학부모님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들까지,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특별하고 소중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선물과도 같은 기적,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 또 낡지 않는 옷과 신발로 광야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지선의 충만으로 달빛간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매일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이의 행복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울십의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윤원의 내 진정 사모하는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스의 찬양 아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브라이언 존슨의 Here I Bow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에이미 그랜트의 I Will Remember You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Thanksgiving Band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루벤 스토다드의 Center of My Joy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기는 하죠. 내가 선택하고 또 뜻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것도 생겨난 거겠죠. 인간이 중심이고 내 자신이 스스로가 주인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길이고요. 생명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의 헛된 어려움들을 다 버리고 모두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삶,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한다 보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또 피폐해지고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진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귀한 복음의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시지요. 오늘도 북한군 인민군으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신 임바울 목사님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더불어서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전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실용화하고 최초의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산업은 혁명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혁신적인 이론으로 결유 전력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제 전기는 더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먼 곳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기는 이제 인간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떤 나라죠? 여전히 전기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저녁이 되면 전기가 없어서 전등조차 켤 수 없는 어둠뿐이고, 텔레비전이나 오락생활도 전기가 없어서 누릴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전기 부족으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농촌에서는 전기가 일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내기철이나 가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전기가 없어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고, 여름에는 더워도 선풍기나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전기가 없어서 따뜻한 방과 온수를 제공할 수 없는 나라. 수도와 먹는 물조차도 전기 부족으로 공급할 수 없는 낙후된 국가가 북한입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절에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을 졸이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기가 끊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전기가 끊길까봐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롭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는 냉

0: 냉장고가 있습니다. 세탁을 하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설거지도 해주는 식기 세척기도 있습니다. 청소도 로봇 청소기로 청소를 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온도를 높여주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은 북한처럼 우물에서 길어 올려서 먹지 않고 정수기를 통해 정제되고 깨끗한 물을 집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한 대 이상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전기자동차입니다. 북한은 나무를 먹고 달리는 목탄차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전기를 먹고 달리는 전기차를 대부분 주민들이 타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입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결과는 전기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캄캄한 어둠을 경험하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북한에도 하루속히 전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전기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은 전기가 주는 축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평안과 축복 복을 누리는 그날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몇 년 전부터 지방발전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인데요. 해마다 20개의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건설된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력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공장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노동자들은 농촌이나 광산 작업 등에 동원되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질도 좋지 못하다 보니 판매도 어렵고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일들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지방공업공장 실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 매년 20개씩 지방공업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데 네. 이 상당수 공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평양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산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군요. 그 이유가 뭘까요?
2: 네,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원자재 부족과 전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0: 예.
2: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니까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0: 예.
2: 그리고

0: 또 이미 이 지역들에서는 운영되는 공장들도 장기간 이어진 재정난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당수 공장이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더해진 것입니다.
1: 예,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이었지요.
0: 네, 그렇습니다. 7일 데일리 NK 양도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 발전을 위해 강조해온 지역에 식료 공장과 일용품 공장, 피복 공장 등이 생겨났지만 실제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공장은 드물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1: 예. 그러면 이렇게 공장들의 가동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일했던 노동자들은 그 시간에 뭐를 하고 있을까요?
0: 네, 공장이 가동되지 않자 이제 기업소에서는 일부 공장 노동자들을 건설장이나 농촌, 광산에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강도 일부 지역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면 함경남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광산 등에 장기간 파견되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북한 신혼부부의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더라고요. 어떤
0: 네,
1: 내용이었습니까?
0: 아주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결혼한 지 얼마 안된 공장 노동자도 단천 마그네사이트 광산에 장기간 파견됐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집에서 막 결혼한 새색 씨는 남편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라고 푸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0: 네, 공장은 새로 지어졌는데 실제 노동자들은 생산 현장보다 동원 현장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1: 예. 그런데 북한에 이런 지방 공업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제품이 참 다양해졌다라는 보도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생산되는 상품의 질은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0: 예, 아주 질이 문제입니다. 질이 낮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하는데,
1: 네.
0: 그래도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만든 장은 1kg에 북한 돈 3,000원 정도로 되는데,
1: 예.
0: 개인이 직접 담근 장은 1kg에 10배인 3만 원에 팔린다고 합니다. 가격이 훨씬 비싸도 북한 주민들이 개인이 담근 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1: 네, 이렇게 생산도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그나마 생산된 제품들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상품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0: 네, 결국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재고로 남는 공장 식품들은요, 분부대나 돌격대 등 이런 곳에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네. 자, 오늘은 북한의 지방 공업 공장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양과 지방이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매년 20개씩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그 최종 목표는 공장 건설이 아니라 지방 발전, 균형 발전입니다.
1: 예.
0: 그러면 균형 발전을 하려면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품을 생산하고 또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1: 예.
0: 그런데 공장만 짓고 생산 판매가 이어지지 않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방발전 20등식 정책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지시이기 때문에 공장은 계속 짓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방이 발전하기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지방발전이 아니라 공장 건설로 건설 자재, 공장 설비들이 낭비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1: 예.
0: 생산 배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발전 20등식 계획에 의하면 이 생산과 유통, 판매, 재생산의 구조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예.
0: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잘 조절해야지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공장만 짓고 그 다음 대책이 없이
1: 네.
0: 일이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유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0: 세 번째로는 원자재와 전력이 없어서 생산이 차질이 빚는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원자재와 전력이 충분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0: 왜냐하면 상품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1: 네.
0: 예, 그러면 시장에 팔리지 않게 되죠. 근데 수요가 없는데 생산만 하면 상품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전력과 원자재가 공급이 돼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그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 예.
0: 또 상품을 팔아서 원자재를 사와서 다시 상품을 팔리는 이 재생산 구조가 이루어져야지 공장이 계속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0: 네 번째로는 이 문제의 해석과 해결을 찾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니까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각종 동호 사업에 파견하고 또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 상품을 재고로 둘수 없어서 왜 상품 팔리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돌격대에 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0: 네.
1: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공장이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장 구조가 자본주의식 사업이라면 이 공장주의 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0: 네.
1: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성공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그리고 재생산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0: 예.
1: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들도 개성공단에서 배우면 좋겠다.
0: 네.
1: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또 여기서부터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남북 당국자 간의 회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0: 예. 자, 오늘 이렇게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으로 매년 20개씩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주민들의 기초적인 물질 문화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각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만 짓지 말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공장만 짓는다고 지방 주민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시되고 생산과 판매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만 짓는 것은 건축 자재와 공장 설비의 낭비입니다. 공장은 멋지게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공장들이 산업세계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개성공단에서 생산과 유통과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을 북한 동포들은 이미 체험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게 하시고 북한이 이 경험을 잘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정부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 규제를 다시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국내 특급 호텔들이 자체 김치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까지 치솟으면서 양식장 폐사 피해가 잇따르고 갈치와 연어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화되자 군수공장에 전기를 우선 공급하고 주민 거주지역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양강도 해산에서 국경 경비대 군인이 무장 탈영에 도주하다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부대 내에서는 생활난과 밀수 단속 강화가 탈영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189일 만에 완등한 네팔의 세계적인 산악인 니르말 푸르자가 브로드피크 등반 도중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폴리실리콘의 최저 수입 가격도 1kg당 $21로 정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을 가공한 인곡과 웨이퍼에는 1kg당 $100의 최저 수입 가격이 적용되는데요. 중국 등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저가 제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관세는 지난해 7월 시작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이 미국의 반도체와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인 여성이 낳은 자녀와 미국 내 외교 공관 직원의 자녀, 테러단체나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국 출생 자녀 등 특정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출산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과거 원정 출산에 가담한 외국인과 이를 도운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출산과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미국의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출생 시민권 제한에 대한 대법원의 제동 이후에도 강경한 이민 정책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국내 특급 호텔들이 자체 개발한 김치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프리미엄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9월 약 7톤의 김치를 미국 서부에 처음 수출한 데 이어 올해 미국 전역으로 판매 지역을 넓혔고 지난 3월에도 호주에도 진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수펙스 김치를 미국에 처음 선보이면서 워커힐 김치의 해외 누적 수출량은 약 70톤으로 늘었습니다. 장거리 운송에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하는 전용 용기를 도입하고 해외 소비자의 식문화를 고려해 제조법도 바꿨는데요. 조선호텔은 싱가포르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성남에 기존보다 약 2.5배 큰 프리미엄 김치 생산 시설을 열었습니다. 롯데호텔도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첫 해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데 이어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김치 수출액은 2019년 1억 500만 달러에서 2024년 1억 6,4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전체 수출에서 미주와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7%에서 46.1%로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호텔 업계는 한식당의 조리법과 고급 식재료, 호텔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활용해 일반 포장 김치와 차별화된 해외 프리미엄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바닷물 온도까지 끌어올리면서 양식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주요 수산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협 노량진 수산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갈치 1kg의 평균 경락 가격은 16,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올랐고 고등어는 7.7%, 연어는 19.4%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장기간 이어진 폭염에 따른 고수온 현상이 꼽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일 경주에서 강원도 삼척까지 동해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효했으며 울진 일부 해역의 수온은 28.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고수온 피해도 현실화해 포항의 육상 양식장 8곳에서 강 도다리 치어 13,6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제주에서도 지난달 양식장 6곳에서 광어 등 3만 2천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는 수산물 가격과 억압 피해를 줄이기 위해 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개 대형마트에서 국산 수산물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약 2,000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 어류의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 산소 공급 장치 가동 등을 확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화하자 군수 공장에 전기를 우선 공급하고 주민 거주 지역과 소규모 공장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 전력공업성은 수력발전소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지자 지난달 28일 각 지역 송배전부에 일반 구역의 송전을 제한하고 핵심 군수공장의 전력을 우선 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은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폭염으로 저수지 유입량은 줄고 증발량은 늘면서 발전 여력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무더위로 선풍기 등 냉방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전력 수요는 증가해 가뜩이나 부족한 전력 사정이 악화됐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일부 주민 거주 지역과 소규모 산업시설의 전기 공급이 제한되면서

공장들의 생산 차질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천과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전기를 끌어다 쓰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폭염 속에서도 선풍기와 전등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 더위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이 무기를 소지한 채 탈영했다가 추격 과정에서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해산 일대 국경경비대에서 복무하던 군인 한 명이 무기를 가지고 부대를 이탈했고 부대 지휘부는 추격조를 투입해 예상 이동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탈영 군인은 이후 국경을 넘으려다 추격조에 발각됐으며 양측 사이에 총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 지휘부는 사건 이후 구체적인 탈영 경위와 동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부대 내부에서는 식량과 피복 등 기본적인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수 단속까지 강화된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국경경비대원들이 밀수업자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돈으로 부족한 생필품 등을 충당했지만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비공식적인 수입원마저 막혔다는 설명입니다. 탈영 군인이 사살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군관과 군인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경경비대의 무기관리와 근무 인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상 검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189일 만에 완등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네팔 산악인 니르말 푸르차가 파키스탄 브로드피크 등반 도중 눈사태로 숨졌습니다. 올해 43살인 푸르자는 18살에 영국군 구르카 용병으로 입대했고 이후 네팔인 최초로 영국 특수부대에 들어가 10년 동안 활동한 독특한 이력의 산악인입니다. 2014년 세계 추리봉 다울라 길이 정상에 오른 그는 2019년 8000m급 14개 봉우리를 7개월 안에 모두 오르겠다는 프로젝트 파서블에 도전했습니다. 결국 189일 만에 14좌 완등에 성공하며 당시 7년 10개월이던 최단 기록을 크게 앞당겼고 그의 도전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에는 네팔 셰르파 9명과 함께 당시 8000m급 고봉 가운데 유일하게 겨울 등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K2의 사상 첫 동계 등정에도 성공했는데요. 푸르자는 지난달 가셔부름 2봉을 오른 뒤 브로드피크 등반에 나섰으며 이후 초5까지 등정해 세계 최초로 8000m급 14좌를 모두 두 차례 무산소로 오르는 기록에 도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브로드피크의 캠프2와 캠프3 사이를 오르던 중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고 사흘 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함께 등반하던 상업 등반대원 4명과 스태프 5명도 모두 숨졌는데요. 지난달 가셔부름 2봉까지 8000m급 봉우리를 57차례 오른 푸르자의 14년에 걸친 등반 여정은 브로드피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과 북한 지역은 곳곳에 따라 구름이 지나거나 가끔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새벽녘 이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요. 한낮에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요,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 25도에서 35도 선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인천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하늘도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세종과 부산, 광주가 25도, 울산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세종 30도,

0: 3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1에서 2m, 서해 북부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이상 12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나누길 원하시고 또 북녘에 계신 우리의 동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전하길 원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북방 지역에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형편의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서 알게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 등, 또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등 여러분 편지나 엽서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016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최고의 명의가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큰 병에 걸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녀는 설령 고칠 수 있다 해도 그 수술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일단 진찰은 받으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 진찰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진찰을 하던 의사는 소녀를 보자마자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해주겠다며 먼저 나섭니다. 의사가 뛰어난 실력으로 수술을 한 끝에 무사히 마쳤고요. 병실에 누워있는 소녀에게 이런 청구서가 날라왔죠. 치료비는 그때의 우유 한 잔으로 지불되었음. 이 의사가 학생이던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방문 판매를 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한 소녀만이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귀중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었다고 하죠. 심지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자신을 찾아온 소녀가 바로 그때 그 소녀라는 사실을 의사는 곧바로 알아차렸다고 하죠. 소녀가 우유 한 잔을 친절을 베풀었던 이 사람은 이 명의는 세계 최고의 의대인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공동 설립자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랑으로, 정성으로, 섬김으로 베푼 작은 그 은혜가 나중에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손에 힘이 있는 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으로 함께 할게요.

첫 찬송 찬양사역자 나무엔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어서 향린교회 찬양의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함께했습니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행에 힘쓰라. 그리하면 내가 그 땅에서 살며 평온을 누리리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때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의 주님의 그 역사가 오늘 하루 한 장 한 장 또한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랑이 풍성한 하루 보내세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0: 예, 100세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조금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반항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독생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환 두 사람하고 칼하고 장작하고 불을 다 준비해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로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죠.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과 축복이 온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돌 두 판을 한 거예요. 자기 준비가. 인간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따로 준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준비된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그랬죠. 순종에 대한 각오입니다. 아브라함 준비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 아들 준비했죠. 이삭은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불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참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변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탄을 했을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마음과 네 중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결단을 하면은 결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나에게 아무리 나무를 자르는데 6시간을 주어진다면은 나는 그 중에 4시간을 도끼를 간다 그랬어. 칼을 간다 그랬어. 내가 준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실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구름바다 나선 이몸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에 이어서 이몸의 소망 무언가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이곳에 온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찬양 후에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던 형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우리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분들이 함께 목선을 타고 이곳으로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까지 황해도 해주에서 정말 수년 동안 계획하셨던 탈북을 하시고 그 와중에 가족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셨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곳에 오셔서 어여쁜 아이들과 함께 일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지금은 조경기사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시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그 여정을 나누고 싶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여쭙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때 언젠간 정말 선생님이 고향 땅 해주에 가면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

0: 나눌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뭐 극동방송을 듣고 있던 분들에게나 아니면은 가족분들에게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1: 너무 존귀한 분이라서요, 우리 하나님이. 저는 뭐, 제가 무슨, 어떠한 표현을 하더라도 제 상황에서는, 나로서는 이게 제일 최선의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다. 그냥. 너무 좋은 분이다라는 말밖에는 더할 말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그냥 만사, 모든 세상, 그냥 만 가지 일을 다 들어주시는 그냥 좋은 분이다. 꼭 한번 믿어봐라. 니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0: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가 좋은데? 나는 좋은 거를 일단은 경험한 적이 없고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보면은
1: 니들이 원하는 거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니들이 원하는 거다 들어주실 수 있어. 확신해. 이렇게 말하고 싶죠.
0: 언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느끼셨었어요?
1: 느낄 요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제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깨달음을 동시에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옳다고 믿어져서 뭔가를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것도 내가 주장을 하고 싶고 밀고 나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의지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후회를 주시더라고요. 후회를 주시는데 동시에 깨달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할때 보면은 좀 툭 치는 그런 느낌이 항상.
0: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탁 건드시는 느낌을.
1: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러니까 좀 언젠가부터는 저도, 이게 그 마음이었구나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의 주장을 그냥 내밀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막 너무 죄송하고 그런 깨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자꾸 생기고, 오히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가면서 기도할 때도 항상 느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인지를 하면은 내 생활에서, 더 생활에 빛나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특이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0: 하나님이 또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도 있고 그 마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때마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북녘 주민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일화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그냥 제3자가 봤을 땐참 쉽지 않은 일처럼 보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한 것들도 있고 세뇌한 것들도 있는데 이곳에 오셔서 또 누가 전도해서 가셨던 건가요?
1: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 북한에서 극동방송도 들었었고, 극동방송뿐만 아니라 대북단체들에서, 그러니까 대북단체라기보다는 기독교 단체였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그 적어 있던 그 글을 제가 지금 외워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요. 당시에 제가 봤었던 그 북한에서 주워봤던 비라인데요. 전단지가 기독교 단체에서 보낸 그런 전단지였어요. 근데 거기에 복음통일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통일을 많이 그리워하는 곳이기도 하구나, 교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궁금증도 많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하나원에서부터 제가 저 기독교, 그러니까 저 교회 체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그럼 목사님

0: 제가 불러드릴까요? 하시더라고 해서, 아, 그래 주세요 해서, 그때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고, 그 목사님께서 그 육락교회
1: 네.
0: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저의 신앙생활의 시초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1: 네.
0: 하나원에서 수리해서 나와서 여기에 사회 나와서도 제가 제발로 궁금해서 교회들을
1: 교회도
0: 처음에는
1: 나가시고.
0: 동네 교회 가까운 데 교회부터 집에서 가까운 곳에부터 먼저 가봤었어요.
1: 네.
0: 가봤었는데 별로 감흥이 안 오더라고요. 안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추천해
1: 네.
0: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는데요.
1: 네.
0: 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1: 그쵸.
0: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요. 하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 덕분에 조금씩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제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아멘.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는 소망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북녘의 형제와 자매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또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일단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친구들아, 너희들도 한국을 그리워했고 또 북한에 있을 때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서 저 풍요로운 사회에 가서 살고 싶고 많이 소망했었잖아. 근데 노력은 너희들 본인에게 달려 있어.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탈북도 가능하고 또그 안에서도 니들의 생활 조직을 니들이 하게 달려 있다고 봐. 나도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행복이 별게 행복이 아니더라. 내 믿음 속에 주추를 붙잡고 살아가면 행복이 마음이 행복해지더라. 그거 알고 극동방송도 니들은 한국 라디오를 들을 때 극동방송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잖아. 한번 검색을 해봐가지고서라도 니들이 많이 좀 청취하다 보면 언젠간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 니들이 진정으로 방송의 내용을 깨닫고 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다.
1: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면서 오늘 저희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의 만남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는 저희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그날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나누면서 인사드립니다. 정착 3년차 황해도의 주에서 일가족이 함께 목선을 타고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고 찬양 전에 북한이 고향인 형제 고백과도 같이 좋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남과 북이 함께 목청껏 찬양할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창조주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둠이 거치면서 작은 빛으로 아침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도 작은 빛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어둠은 끝내 숨을 곳이 없어지죠. 우리의 현실이 잠시 근심과 걱정의 숲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임재의 빛으로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시며 은혜의 샘 근원이십니다. 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 아침도 예배해 드리기로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성도님들. 주후 2026년 8월 12일 수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군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이제 오늘 에스겔 39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에스겔 39장은 이제 38장에 이어서 38장의 예언을 좀 더 구체화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 다음 2절에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결국은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8장을 가면요. 3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로 예언하라. 이게 이제 39장 1절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 그 3절에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해서 4절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 38장 4절에 아가리를 꿰고 온 군대를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6절에도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39장에 1절 끝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나와서 또 너를 쳐서 떨어뜨리고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38장의 예언의 큰 주제가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왕 곡에게 곡의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다시 39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스 메섹 두발왕 곡의 멸망. 그래서 요거를 이제 38장에서 예언한 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말씀하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예언서에서는 요런 것들을 이제 두 장이 나란히 있는데, 한 장은 예언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장에는 요 앞에 예언을 요약하면서 성취를 말씀하시는 요런 것들을 재개형 도입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개형 도입구. 다시 전개하면서 성취하는 것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앞에 말했던 예언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도입을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39장의 말씀도 38장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성취될 때가 있고, 또 성취가 구체적으로 다른 앵글에서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입체적인 측면을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하며 그 말씀 안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잘 길어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너를 넘어뜨리겠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곡을 너를 돌이켜서 이끌어서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38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38장 3절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을 치시는데, 대적해서 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너를 돌이켜 아가리를 꿰고 모든 군대를 끌어내면서,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연합군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그 다음에 6절에 고멜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족 속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38장의 이제 4절 5절의 이 말씀은 곡을 무너뜨리는데, 곡을도와 함께했던 연합군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을 한 반면, 39장에 보면 2절에 이 연합군의 세력은 하나님이 아예 취급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로, 그러니까 이 38장은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들과 함께하는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큰지를 말씀을 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39장에는 이들의 규모를 확대해서 막 우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치실 거야 하며 하나로 축소해서

한 존재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떨어뜨리는데 언제 떨어뜨리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떨어뜨리느냐? 자, 39장 2절에 보면 산 위에 이르러 너의 활을 치고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릴 것이다. 자, 여러분, 활은 왼손이고요. 화살은 오른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칠 때 이들이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자, 산 위에 이르러 정복할 이스라엘 땅에 와서 활을 당겨가지고 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뭘 치십니까? 활을 치셔서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 화살을 꺼내가지고 당기려고 넣으려고 할, 꺼내려고 할 때 이 손을 치셔가지고 오른손을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은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에 있는 활을 떨어뜨리시고, 여기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화살을 떨어뜨리셔서 결국은 뭡니까? 무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적들이 올라와가지고 산을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 어제 본 말씀에 따르면 이 울타리가 없었죠. 막는 것들이, 방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라와서 이들을 정복하려고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활을 붙들고 화살을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활을 치시고 화살을 치셔가지고 손에 있던 무기를 다 떨어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대적이 멀리서 오면 이 대적을 어떻게 하나 빨리 물러뜨리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네들 언제 쳐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몰려오면 으아 큰일 난다 하고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짐 싸거든요. 그런데 활을 꺼내가지고 활씨를 당겨서 칠 때가 되면 우리 간이 쫄깃쫄깃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활을 꺼내가지고 활시위를 당기려고 할 그때에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타이밍이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치실 때도 어떻게 잡느냐? 요놈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까불고 마침내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 활시위를 겨눌 그때, 그때 탁 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쳐서 사절에 보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자,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늘 불안감이 많이 몰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기대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고 급해서 내가 막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손 다 대다가 더 심란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이제 경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영적인 경험들이 쌓여야 되는데 마치 밥을 처음 하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섣부르게 막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서리게 됩니다. 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이 올라와서 산 위에 막 가득 차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그때 활시위를 당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게 할 것이다. 그러죠. 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곡과 그의 군대들이 사나운 새 들짐승에 넘겨져 먹게 된다. 요거는 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신적인 저주를 받는, 특별히 약속의 땅에서 저주를 받을 때 이 심상,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먹게 산다. 그러니까 사나운 새와 들짐승은 약속의 땅 풍요로운 곳에서 몰아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을 때 그 경계를 침범하는 이 세력들이 바로 이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이죠. 자, 약속의 땅에

버려질 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뜨리면 이들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되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아멘. 자, 그래서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는 저주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에스겔 39장으로 오시면, 자,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6절에,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린다. 자, 이 불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어디로 내리냐면, 마곡에 내립니다. 그리고 섬에 내립니다. 섬은 어디를 말하냐? 마곡뿐만 아니라 마곡 주변의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섬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린다는 건 심판하신다는 건데,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침공한 이들을 다 무너뜨리셔서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먹게 하시고, 5절에 곡 왕은 어떻게 되느냐?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그러죠. 빈들에 엎드려 결국은 패해서 이 광야에서 시체로 쓰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불을 마곡에 내린다. 마곡은 뭐냐? 곡 왕이 다스리는 땅. 마라는 것은 이제 장수의 의미가 있거든요. 마곡 그러면 곡 왕이 다스리는 장소, 곡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곡 왕이 다스리는 그 마곡 땅에,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열방의 주변 나라들, 자, 섬 주변 나라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에스겔 38장에 보면 여러 나라로 등장을 했었죠. 에스겔 38장 5절, 6절에 보면 바사, 구스, 붓, 고멜,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함께 포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곳만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침략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원 거주지, 원래의 토지의 나라들도 심판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기게 주십시오, 요 정도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원래의 나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적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6절 중반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마곡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마곡만이 아니라, 열방이 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걸 모든 열방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7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누구 가운데 먼저 알리시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먼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결코 더럽히지 않게 하고,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그 다음 7절 끝에 보면 누가요? 민족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심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그의 백성들에게 명확히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그걸 발견하면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뿌듯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더니 달라졌네 하며 주변의 이들도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여지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곡과 마곡과 주변의 모든 섬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 열방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알리신다고 그러죠.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날이 곧 이날이 될 것이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예언적 완료 형태라고 합니다. 예언,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완료된 형태로 이날이다. 완료된 형태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 완료 형태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죠.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오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죠. 자,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해 동안 불태우리라.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들에 살다가 나가서 이 전장에서 와서 막 활시위를 당기며 공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치셔가지고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불을 떨어뜨리고 활을 떨어뜨리고 이 화살을 떨어뜨려서 다 무너져서 패해가지고 도망갔는데 죽었는데 자, 거기 가서 이 성읍 밖으로 나가서 뭐 하냐? 그들의 무기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다 쓰러져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밖에서 대항하려다가 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 다 쓰러진 곳에 이스라엘은 가서 뭐 하느냐? 그들의 전리품을 주워오기만 한 거예요. 자, 전리품을 주워왔는데 그게 뭐냐?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자, 이걸 갖고 뭐 하느냐?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불쏘시개로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게 광야 지역이고 이 민둥산이고 물이 많지 않아서 나무가 그렇게 우람하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나무 해가지고 땔감 쓰는 게 특히 겨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눈까지 오고 제법 쌀쌀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떼야 돼요. 나무를 하려면 고생스러운 일인데 아니 7년치 땔감을 얘들이 다 기부하고 돌아가셨네요. 7년치 땔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놓은 겁니까? 그래서 10절에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아, 이제는 나무 해올 필요 없어요. 숲에서 벌목하지 않아도 돼요. 아, 우리를 약탈하던 그들에게서 나무자루, 창자루 이게 다 나무니까 다 가져온다는 거죠. 특별히 북방 쪽으로 갈수록 산림이 울창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쪽으로 가면 다메섹이 나오고 거기를 지나가서 올라가면 이제 레바논이 나오는데 레바논의 이 나무들이 기가 막히죠. 백향목, 막 아름드리로 몇 명이 성인이 이렇게 해야 닿을 수 있는 큰 나무들이 많은데 거기서 만들어낸 엄청난 무기들 다 가져왔는데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놓고 가면 어떻게 해요?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땔감. 그래서 몇 년 동안? 네, 7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는 반드시 그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0: 믿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복된 성도,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구름 무더기와 같이 거대한 고개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매장되어 진멸됩니다. 무려 7달 동안이나 매장하는 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큰 군대가 골짜기에 묻히고 나니 드디어 이스라엘 땅은 정결케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이 더 이상 발붙이고 공존할 수 없도록 온전히 분리해 놓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게 하리라. 우리의 공동체나 나 개인의 속사람도 거짓과 교만의 가면 앞에서 더욱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 앞에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감사하게도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오늘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십시다.

아멘. 오늘 나는 누구에게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낼까 생각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선 오늘 예배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정진해야겠죠. 8월 12일 수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살롬.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민족이 그의 위엄 있는 통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시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나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시온에 집중되어 있고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무대가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큰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위대한 통치자가 있는 나라는 안정되고 정의롭습니다. 때때로 뉴스 등을 통해서 치안이 유지되지 못해서 테러와 죽음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함과 불안정함을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통치하시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안정 안에 있으므로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도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삶이 펼쳐지게 되겠지요. 위대한 왕의 통치를 받는 위대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 찬양으로 채워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온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지요. 하나님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믿음으로 걸어온 의인들에게 줄 상급과 위로를 준비해 두십니다. 그러나 송도를 괴롭히던 악인은 엄중한 잣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 억눌렸던 고난의 세월에 대한 보상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가오고 있는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날마다를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98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욱 성결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운 더위에 육체와 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극동방송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십일조 잘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십일조 잘한 사람, 헌금 많이

사람, 봉사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처럼 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진짜로 믿으십니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신학교의 도널드 맥컬로우 총장은 지금 시대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입맛대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인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편안한 자세로 집중하지 못하고 관람하듯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욱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비로운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매우 드뭅니다. 헌금 시간에 특송을 하는 자매와 어려운 설교를 하는 목회자만이 손에 땀을 흘리며 벌벌 떨 뿐입니다. 40여 권이 넘는 경건서적을 쓴 조지 맥도웰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뷔페식 신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아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압도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 드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큰 경외심을 가져야 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룩한 떨림으로 예배당에 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매주 올려드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경외심을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당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겸손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최선배 씨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황혜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0: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0: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0: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1: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0: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0: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2: 와! 여름이다!
3: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4: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5: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6: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7: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8: 여기는
9: 여기는
10: 여기는
11: 극동방송
12: 써머.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지만 결국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한 가족입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수술대 위에 자신의 몸을 맡기듯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가 되어 좋은 열매 맺는 지체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하나 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은사를 가졌지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며 영원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지는 쓸수록 감동을 주며 어려운 이는 찾아갈수록 친근해지고 칭찬은 할수록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말을 듣는데 감동을 주는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더군요. 이 시대가 경쟁사회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면서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생각과 말을 귀히 여기며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기쁨이 넘치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하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15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삶은 첫째,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해요. 모세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그리고 백성이 다시 자녀와 손자에게 전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단 하나, 백성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대로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보게 되어 있고 열심히 보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들은 것을 백성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만난 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오래오래 지속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 신뢰하기에 영육 간의 날이 장구해지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건 히브리어로 쉐

엄마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듣기만 하고 흘려보낸다면 진짜로 들은 것이 아니겠죠.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삼가 행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3절에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지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의 결정과 습관을 바꾸고 있나요? 아니면 듣고 나서 그냥 잊히나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듣고 주위 지체나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들은 말씀 중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삶은 둘째,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합니다.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는 비교가 불가한 오직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 즉 전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마음은 생각과 의지가 있는 자리를 의미하고 뜻은 감정과 열정, 욕구가 있는 자리를 뜻해요. 그리고 힘은 의지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 정, 의를 다해 전인격적으로 100% 온전한 사랑을 드려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7절 말씀처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등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 출근길에 듣는 묵상 나눔, 자녀와 함께 읽는 짧은 본문 한 절,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참된 가르침은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며 적당히 타협하진 않나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나누고 부지런히 강론합니까? 게임과 장난감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텔레비전을 보고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 가는 대신에 게임을 너무 하고 싶어서 안 간 적도 있어요. 5절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긴 거예요.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겠다는 다짐이 자꾸만 약해져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래요. 저의 적용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할게요 입니다. 큐티보다 인터넷 동영상과 게임, 캐릭터 열쇠고리에 마음을 쏟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1등 자리에 두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5절 말씀을 보며 그동안 큐티를 소홀히 한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머리로는 큐티가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인터넷 동영상과 게임이 더 좋아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졸랐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듯 항상 기억하기보다 캐릭터 열쇠고리를 모으는 일에만 마음을 쏟았지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제 마음에서 1등으로 두며 무엇보다 큐티를 가장 먼저 할래요. 저의 적용은 학교 가기 전에 큐티를 먼저 하고 큐티하지 않은 날에는 영상을 보지 않을게요. 입니다. 마음대로 큐티하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힘

0: 마음을 다해 큐티하기로 다짐한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예배 시간이 즐거워요. 하지만 큐티 시간은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줄 긋고 대충 색칠하고는 다 했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요. 엄마는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큐티했어요. 큐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어도 앞으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마음과 힘을 다해 큐티할게요. 저의 적용 은 큐티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게요. 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맹세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은혜이지요. 백성은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과 채우지 않은 집, 파지 않은 우물과 심지 않은 포도원을 거저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배불리 먹고 만족할 때 발생해요. 광야의 궁핍함보다 가나안의 풍요가 영적으로는 더 큰 위기예요. 이에 모세는 12절에서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일이 잘 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쉽게 망각하지요. 가나안의 선물은 누리면서도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돈과 성공과 쾌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고하지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내가 다른 무언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하지요.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온 존재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애굽의 종되었던 저희를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풍요를 허락하셨는데 저희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너무 쉽게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더 나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그 말씀을 강론하며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적용함으로 우리의 날이 장구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의 핵심은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인 베드로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회심을 넘어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무너뜨리고 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 기폭제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이 세례를 계기로 복음은 요원의 불길같이 이방을 향해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다음 장인 11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의 꿈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위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준비된 그릇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이 준비된 그릇에 복음이 채워지도록 우리 주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누구를 설득하시느냐,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준비된 고넬료의 심령에 무엇이 부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 사탄이 흔들 수 없는 성령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주의 백성들을 지켜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이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좋은 그릇들이 되시고 성령의 공동체에 속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좋은 그릇은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오늘 첫 번째로 세상적 조건, 신분의 벽, 이걸 극복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고넬료, 우리 고넬료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근데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소개하는 이 패턴이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좀 특별하죠. 먼저 고넬료의 사회적 신분, 세상적 지위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신앙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욥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먼저 욥의 신앙을 소개한 뒤에 2절부터 그의 자녀가 몇 명인지,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가 동방에서 얼마나 유력한 자인지 이 소개를, 세상적 소개를 그 다음에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고넬료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사회적 신분, 세상적 지위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총독을 파견을 했는데 이 총독이 머물렀던 행정 수도가 가이사라였습니다. 이 가이사라 땅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부는 본토에서 최정예 부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 부대의 이름이 바로 이달리아 부대였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부하를 지휘하는 전투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한 15년 이상 군사적, 행정적 경험을 거쳐야 되고 황제에 대한 충성도, 전투지휘 능력, 이런 게 다 검증이 된 엘리트 군인에게 이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점령군 지휘관 백부장이 식민지 사람들이 믿는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할 때 그의 신앙보다 사회적 신분을 먼저 소개한 겁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런 사회적 신분, 세상적 지위를 극복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자신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세상 속에 드러내지 않는,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는 구제의 사람이면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기도할 때 그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구제는 뭡니까? 땅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두 손을 펴는 행위가 구제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기도와 땅을 향해 손을 펴는 구제,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에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영성이 균형 있는 영성, 그의 영성이 행함이 있는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고넬료를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 점령군 지휘관이 뭐가 아쉬워서 식민지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조롱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조롱과 경고 속에서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제가 살아있었어요. 이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그 준비된 그릇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같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곳에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스스로 고통을 무릅쓰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성도는 큰 수술을 앞두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믿음의 그릇이 다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 다른 예배입니다. 온전한 기도, 다른 기도입니다. 간절한 찬송, 다른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기도, 그 찬송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드는 손을 분명히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넘어 하나님께 설득이 된 순종의 그릇을 빚은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뼛속 깊이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지키면서 삽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장 시장한 12시 정오에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속된 음식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보자기의 음식들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 번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지나가고 난 뒤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결국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방인의 집에 갑니다. 이방인들과 만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변화가 된다는 것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이 되는 것이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설득당할 때 복음이 세상의 벽을 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65년에 1927년생이신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1965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타 메사, 이 갈보리 채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교회 성도가 총 25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절별로 풀어서 설교하는 이 강해 설교에 중점을 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중심인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이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60년대, 70년대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방황할 때였습니다. 이 미국의 젊은이들의 방황이 극에 달할 때가 1960년대, 70년대였습니다. 67년도에 월남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월남전의 여파로 미국 사회는 반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 저항운동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히피족이 등장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은 염세주의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은 냉소주의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살아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에 빠진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장발에 긴 수염에 맨발로 돌아다니는 게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주류 교회는 이런 히피 문화에 빠져있던 청년들에게 아주 배타적이었습니다. 교회 오려면 머리부터 깎아. 교회 오려면 수염부터 깎아. 교회 오려면 구두 신고 단정하게 와. 그러면서 이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가슴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청년들을 향한 감동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에 설득이 되어져서 이 교회가 청년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히피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커피하우스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었고 그 공간 안에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 커피하우스에서 러브송 밴드라고 하는 한 찬양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팀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척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마약에 빠져 살던 히피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채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새로운 찬양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으켰던 운동이 그 저항의 시대, 그 냉소주의 시대, 그 마약이 판을 치던 시대에 예수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를 이 히피 출신들이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많은 CCM 찬양들을 만들었고요. 찬양 연주자들이 나왔고 찬양 작곡가들이 나옵니다. 러브송 밴드가 불렀던 대표적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 주의 사랑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원래 이 가사는요, 마약하던 사람들이 마약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래였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고 주위 사람들 다 그 불 가운데로 오도록 만들듯이 우리가 이 마약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 방황하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러브송 밴드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타미 쿰스라고 하는 사람. 이 타미 쿰스가 만든 찬양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했을 때 이 히피 문화, 저항 문화에 빠져있던 미국의 젊은이들을 품기 시작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 말씀에 하박국이 설득되면서 그의 저항의 입술이, 그 반항의 입술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찬양의 입술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부터 했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약속만 하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자식 필요 없고 내 집에서 길린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 내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삐져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되었을 때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된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설득당하면서 사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납득이 되지 않고 나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설득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됩니다.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음식이고 자기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 가이사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더 넓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 설득이 되면서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설득이 되면서 그의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이 되셔서 순종의 그릇으로 더 깊이, 더 넓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 준비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입니다.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베드로를 만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는데 그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쫓아와서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절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로 잘 준비된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의 그릇에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좋은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배를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나를 경배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이 바라봅시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이 예수님 통해 무슨 일 하셨는지 이걸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36절부터 3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인,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전한 게 아니에요. 동화책 읽어주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직접 목격한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첫 번째 증언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신이 나무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십자가를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임당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증언했던 부활을 보십시오. 이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장소에서 공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둘 다 직접 목격한 두 가지 일을 고넬료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걸 소개했고요. 또 하나는 세상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고넬료에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교회를 요약하고 요약하고 요약하면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걸 증언하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어떻게 전도하느냐? 어떻게 전도하느냐? 자식 12명을 낳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12명이나 되는 자식을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할머니 대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한 번에 하나씩 낳았지. 한 번에 하나씩 낳았는데 나보이 열둘이 됐네. 복음 전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경험한 우리 증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게 미련하게 미련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길은 증인들의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전도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 이것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놋뱀을 백성들이 쳐다보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 이 말씀을 외치게 하셨어요.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보면 삽니다. 이 놋뱀을 보면 삽니다.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고 어처구니 없는 방법입니까? 세상에 불뱀에 물렸는데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래서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봤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우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장대에 매달린 노뱀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어가는 생명들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이 노뱀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하고 단순한 방법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42절과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은 후에 우리 모두는 천국, 지옥 이 두 군데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유일한 재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 자, 그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천국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막 항의하고 내가 이 세상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항의해도 별 수 없어요.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 외에는 천국 갈 다른 방법이 없다고 시대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었던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또 고넬료의 가족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 집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칠고 험한 세상,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44절로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모여서 구원의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리. 이 찬송이 우리 교회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새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이 예수님으로 살고 이 예수님 힘껏 증거하며 사는 이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설득당해서
순종의 그릇으로

빚어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그릇에 예수님이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증인된 나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복음 듣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는

0: 신앙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복음이 주일마다 선포되고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살고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충만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국 복산동에 위치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2-1171번, 052-242-1171번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부당한 대우, 공정하지 못한 환경, 억울하게 생긴 고난. 사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은 거센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조용할 날이 없어요. 평안할 날이 없어 보이는 거친 바다 같습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지, 누구에게 이 어려움 또 이 서러움들을 토로해야 될지 몰라서 홀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그런데요, 요동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을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이란 이 선물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완벽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또 여러분도 그렇고요, 찬양 중에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찬양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 깊이 치유를 받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때로 우리 가슴에 상처를 주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이 찬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어 찢기고 핥혀진 이 영혼의 상처를 부드럽게 싸매줍니다. 억울함 때문에 이 화끈거렸던 이 마음이 찬양의 가사, 그 구절로 말미암아 시원한 생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털어낼 수 없었던 마음의 응어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신기하게도 정말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 찬양을 먼저 함께 힘있게 불러보고요, 오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먼저 함께 할게요. 생명 주께 있네,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생명 죽게 있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전도대에서 있었던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귀한 찬양들, 이 찬양을 함께 듣고 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찬양할 때, 맞습니다. 치열한 전쟁에서 주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연합해서 몰려오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고요.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전략이지만 주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찬양할 때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고 억울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한밤중에 탄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나갔더니 주님은 자유함을 주십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여러분에게 참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풍성한 찬양의 시간 동안에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방송가족들의 가정, 또 교회, 일터, 여러분의 자녀, 수많은 기적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기를 저는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지듯 이 찬양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방안과 여러분의 찬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채워나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부분들, 어려운 또 환경들, 또 그 환경들이 새롭게 보이는 저는 기적의 간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48편을 보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위대한 찬양의 장면이 등장하더라고요. 천사, 군대, 해와 달과 별, 산과 들판, 세상의 왕들, 노인과 어린아이 다 찬양한대요.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바로 내일과 또 내일모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펼쳐질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또 찬양의 무대가 또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인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노래하며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기적의 시간들, 오늘 수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조금 전에도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야,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이 귀한 찬양, 이런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내일모레 전북 익산이 금요일, 그리고 전남 또 여수 지역이 내일 저녁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으신 분들 함께 다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나 여름휴가를 여수로 가야 되겠다, 또 익산으로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린이 합창단의 이런 표현이 산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나 귀한 분을 한 분 좀 대표해서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고요. 자, 생방송입니다. 오늘 찬양들 함께하고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게요. 자, 먼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마커스 워십의 찬양 같이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 정말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0: 없이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1: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복되고 귀한 시간,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보라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지금 보내드리고 함께 보이는 라디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상호 장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할렐루야. 우리 전순자님도 좋은 아침 은혜의 물결이 흘러넘쳐 전국 방방 곳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또 박기성님, 김정란님, 김감초님, 나라사랑 축제 멋진 천국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멘이에요.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지금 영상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요. 나라사랑 축제에서 있었던 그 현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은혜로운 찬양의 연주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더 사랑하는 사람들

0: 매주 수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이 생방송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참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맞죠?
1: 네.
0: 자, 오늘 매주 수요일 우리 김수현 PD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1: 네, 그럼요. 한 주간 너무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0: 아니, 행복한 게요.
1: 네.
0: 오늘 아침에. 네. 왜 이렇게 선선해요?
1: 그러니까요.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저도 나오자마자 오, 너무 시원하다.
0: 야, 아니 그래서 아니 뭐 그 단순하게 말하면 5도 내려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네. 아직은 30도인데 뭔가 뭐지?
1: 가을이 야. 코앞에 왔다. 막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참 정말 여러분 우리 뭐든 할 수 있다.
1: 맞습니다. 네,
0: 무더위도 적응할 수 있다. 다 적응한 거였는데.
1: 그럼요.
0: 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1: 네.
0: 자, 오늘 수현 PD님.
1: 네.
0: 조금 전에도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들었는데요.
1: 맞습니다.
0: 지금 극동방송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초비상이죠.
1: 비상입니다. 비상. 삐뽀 삐뽀. 네.
0: 지금 왜 비상이냐면 전국에서 이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한 650여 명.
1: 네.
0: 그리고 스텝까지 하면 700명이고.
1: 맞습니다.
0: 여기에 전 직원이 또 동원될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뭐 또 가족들도 다 동원하시고.
1: 그렇죠.
0: 그러면 천여 명, 1,200, 300명. 하여튼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뭐 서울부터 어디까지 정말 다 이동하고 전국을 네.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에게
1: 맞습니다.
0: 너무나 중요한 좀 기도 부탁을 네.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정말 이번 나라 사랑 축제 사실 늘 좋았지만 이번에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롭지 않을까 하는
0: 맞습니다.
1: 그런 기대가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참여해 주시면 더 좋다.
0: 맞습니다.
1: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저희가 지난번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전북극동방송 우리 한홍근 지사장님.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전남동부극동방송의 국광표 지사장님.
1: 그렇죠.
0: 근데 연결해서
1: 맞아요.
0: 막 각자로 오라고
1: 네.
0: 네, 이런 게 좋다. 여행까지 하시라 라고 했는데요.
1: 네.
0: 오늘은 저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 우리 지휘자님들이 계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전국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선생님들 계세요.
1: 정말 전방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죠.
0: 그러니까 안무 네. 선생님 반주 또 우리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 외에도
1: 네.
0: 많은 분들이 또 계시고 협력해 주시는데
1: 맞습니다.
0: 오늘 한 분을 좀 모셨거든요. 그런데
1: 그래요?
0: 오늘 먼저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이 꼭 들어오시면 좋겠죠?
1: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예. 기도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1: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으로 들어오시면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1: 네.
0: 지금 막 이동 중인데도 있고요. 또 어린이합창단원들이 지금 이 방송 저는 이 좋은 아침입니다를 거의 듣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1: 듣지
0: 하는데
1: 않지 않을까요?
0: 들으시는 네. 친구가 있지 않을까.

0: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1: 들을 것 같아요.
0: 오늘은 좀 특별하게 네. 우리 전국의 어린이 합창단이 누군지 모르지만
1: 맞습니다.
0: 이 방송을 누군가가 어린이 합창단이 듣고 있다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면 저희 저 어린이 합창단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응원의 뭐 통닭 상품권 선물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과연 누가 보내실지.
1: 누가 보내실지.
0: 왔나요? 안 왔네요. 이럴 줄 알았어요.
1: 아직 안 왔네요.
0: 자,
1: 네.
0: 저희가 이렇게 빠른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과연 누가 오늘 먼저 제가 댓글창 좀 보고 있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분.
1: 네.
0: 참 귀한 분이죠?
1: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0: 어, 그래요? 네. 존경하는 분이라고요?
1: 아, 그럼요. 이 찬양을 향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분입니다.
0: 좋습니다. 자, 네. 오늘은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또 지휘하시는 지휘자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1: 네.
0: 그 가운데 우리 서울 극동방송 중앙사에서 지휘자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조슬의 지휘자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우와.
2: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2: 안녕하세요.
0: 지저님, 우리 극동방송 네. 우리 전국의 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좋은 아침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조슬혜입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우리 송PD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할렐루야.
1: 저도요.
0: 아니, 우리 지휘자님이 오늘 좀 대표해서 또 서울에 계시고 이 네. 중앙사 참 아니 오늘 지금 서울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은 언제 이동하는 거예요?
2: 지금 버스로 출발했고요.
0: 그래요?
2: 방송 마치는 대로 또 합류해서 가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야, 역시 지금 이제 여수까지 오늘
1: 맞아요.
0: 내일 여수 공연이니까
1: 여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0: 이렇게 지금 이제 체육관까지 지금 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또 올 텐데 아니 지휘자님 중요한 것은요 네. 지금 뭐 어제도 그랬을 거고 내일과 내일 모레 내일은 저녁 7시 30분에 여수에 있는 진남체육관에서 또 14일 금요일은 익산의 실내체육관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나라사랑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합창 단원들 네. 연습 열심히 하는 게 느껴지고 많이 고생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맞아요.
2: 네. 아주 정말 뜨거운 날씨처럼 뜨거운 여름을 보냈고요.
1: 야.
2: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연습회의를 시작으로 네, 녹음 또 전국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각각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이야,
1: 그러니까요.
0: 아니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그 수현 PD님,
1: 네.
0: 조슬의 지휘자님은
1: 네.
0: 이 합창 단원들의
1: 네.
0: 희로애락. 아, 이게 맞네. 표현이. 이 뭔가
1: 네.
0: 정말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신대요.
1: 그렇죠.
0: 왜죠, 수현 PD님?
1: 다 겪어보셨기 때문이죠.
0: 어떻게 겪으셨는데요?
1: 네. 우리 지휘자님, 제가 알기로는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0: 우와.
1: 네.
2: 맞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은 목포 극동방송인데요.
0: 예.
2: 예전에 아세아 방송 호남 본부일 때 제가 합창 단원으로 들어와서 5년간 어린이 합창단
1: 맞아요.
2: 단원 생활을 했고요.
1: 네.
0: 이야.
1: 또 보컬 트레이너도 하시고.
0: 와.
2: 네. 보컬 트레이너로 시작해서
1: 그리고 지휘자도 되시고.
2: 쉼없이 네. 달려오고 있습니다.
0: 아니 잠깐만 지금 우리
2: 네.
1: 살아있는 역사시다.
0: 아니 조슬의 지휘자님 지금 얼굴만 볼 때는 예? 대학생. 대학생이 그냥, 그냥 이렇게 출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 그럼
2: 아세아 문제... 방송 얘기하면
1: 그러니까요.
0: 아세아 방송
2: 알려다가 네.
1: 네.
0: 아니 그러면 지금 인생 지금 몇 년 동안 어린이 합창단과 지금 거의 함께한 거예요?
1: 시작이
0: 어떻게 돼?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1: 자, 잠시만요.
2: 제가 발성 교사로는 2009년 가을부터 했거든요.
0: 예. 아니 그럼 어린이 합창단은 네. 몇 년 네. 언제 한 거예요? 언제 한 거예요?
1: 너무 집요하신
2: 거 아니에요? 어린이 합창단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0: 예.
2: 98년도.
0: 98년. 응답하라 1998입니까?
1: 오.
0: 야.
1: 그러니까요.
2: 5년간 네. 했고
1: 와.
2: 네. 모르겠어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의 대선배님이신
0: 대선배님이시다.
2: 아, 네. 아닙니다. 요즘 말씀이 너무 뛰어나고요.
0: 이야.

0: 진짜.
1: 야, 지금 뭐 산 역사인데요?
0: 맞아요.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또 우리 단원 친구들의 그 열심과, 그 아까 말씀하신 희로애락을 너무 공감되실 것 같아요.
2: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제 나는 자모회장만 하면 됩니다.
0: 그러면. 다 해봤다, 다 해봤다.
2: 어린이 앞에 한다, 섭렵이다.
0: 섭렵이다.
1: 이야, 자모회장만.
2: 네. 아, 진짜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진짜 농담입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 네, 우리 아니,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0: 네. 맞아요.
1: 아니, 우리 어머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0: 그러니까요.
2: 정말 최고입니다. 칭찬... 어머님도 없으면 합창단 안 돌아갑니다.
1: 칭찬 좀 한번 해주세요, 제대로.
0: 자모님들.
2: 네. 저희 어린이 합창단은 자모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비량 성교이기 때문에 정말 소품 만드는 것부터 또 아이들 의상, 아이들 특히 먹이시는 거.
0: 맞아요.
1: 이야.
2: 스케줄 관리 다 자모님들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어찌나 잘 섬겨주시는지, 네. 정말 최고입니다. 맞아요. 전국 자모회장단 또 자모님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1: 할렐루야, 할렐루야.
0: 화이팅!
1: 아니 네. 지금요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댓글에 엄청난 댓글이 하나 지금 올라왔어요.
0: 오, 어떤 건가요?
1: 이거 봤습니까?
0: 오,
1: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디
0: 전허당. 전허당.
1: 허당님이.
0: 네. 허당님.
1: 아이디는 좀 허당 같은데 그러나
0: 네.
1: 문자는 뭐 아주 옥석 같은 문자.
0: 옥석
1: 자, 이런 문자를 문자. 보냈어요.
0: 네.
1: 피디님. 저요 나라사랑 출제 갈까 말까 했는데 조슬의 지휘자님 보고 익산으로 가기로 결정. 이야 이거 지금 실제 문자예요. 누구셔요 이분?
0: 그러니까요.
1: 이야
0: 세상에.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오시고 정말 나라사랑 축제 여러분이 또 전국에서 휴가 간다 한번 이 8월에 그 열정의 이 공연을 여러분 꼭 한번 함께 해주시고 지휘자님 우리 합창 단원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오랜 생활 또 단원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이렇게 연주하면서 마음에 가장 기억나는 그런 현장 또 에피소드 이런 일들 좀 있을까요? 어떠세요?
2: 네 수없이 많지만 또 어린이 합창단의 꽃은 또 미주 순회 연주인 것 같아요.
0: 네.
2: 그때 정말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정말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요.
1: 예.
2: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보는데
0: 네.
2: 제가 이제 목포 발성교사일 때 2016년 산해기월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있었거든요.
1: 예.
2: 그때 이제 저희 팀이 부채춤을 맡았어요. 이리스웰이라는 네온 찬양, 평안의 찬양에 맞춰서 부채춤을 했는데 마지막 엔딩에 우리가 이제 한국 고유의 멋을 보이지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해서 십자가에 LED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0: 오, 네.
2: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0: 그 부채꽃들 그 이렇게 있는 사이에.
2: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2: 네, 네. 정말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일반 합창단이랑 똑같다. 우리에게는 정말 십자가만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거다 하면서 이렇게 또 아무쌤이 그런 작품 만들어주셨는데.
1: 예.
2: 저희가 장시간 비행에다가 뭐 차로 이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붙였던 LED판에 약간 접촉이 불량이 생긴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이제 리허설까지 뭐 미국이니까 저희가 뭐 대처도 안 되고 그래서 리허설 때까지도 불이 안 켜져서
0: 네네.
2: 아 정말 그거 놓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안수 기도까지 진짜 지금 광주 국동방송 지자의 목사님께서 막 주여하면서 막 기도까지 하시고 막
0: 네네.
2: 아이들이 하느님 우리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복음 전하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안 켜지는 거예요.
0: 아이고
2: 그래서 그래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자 그럼 애들아 그냥 너희 최선을 다하고 너희 즐기고 와 이렇게 하고 애들을 무대로 보내고
1: 예.
2: 저희는 이제 무대 뒤에서 무대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0: 그쵸, 그쵸.
2: 그래서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곡이 딱 끝나고 애들이 다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0: 네. 안 켜져서 울었나?
2: 아니, 저는 누가 넘어졌거나 실수를 했거나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든 게 이제 복받쳐서 우는 줄 알고 왜 그래 하면서 같이 막 왜 그래 했더니 갑자기 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0: 네,
2: 이게
0: 네.
2: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말이 안 돼.

0: 갑자기 이제 이렇게 꽃이 꽃 뒤에서 그 부채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불이 불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보였대요.
1: 와.
0: 아이들의 고백이 그 빛이 정말 이게 확 와닿은 그 아이들의 그 감격스러운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진짜 대기실 뒤에서 다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빨리 막 고쳐졌나 봐. 켜보자 켜보자 했는데 안 켜지네.
2: 또 그때는 안 켜져?
1: 와, 고장난 게 맞았던 거죠.
2: 와.
0: 네네네.
2: 와.
0: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는 산 그 증거를 보이시고 정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를 보이셨고요. 뭐 진짜 네,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1: 이제 십자가 사건. 진짜.
2: 진짜. 이건 대단한 네. 십자가 사건인데요.
1: 아니, 접촉 불량인 LED에 네. 불이 어떻게 들어와요?
2: 야, 그 순간에 그 몰입해 있던 그 미주를 연주갔던 자녀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친구들이 이제 본 거예요.
1: 그렇죠.
2: 끝난다면 또 꺼지고 네. 안 켜지고.
1: 맞아요.
2: 야. 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울증이 또 이렇게 그 치유받은?
0: 네. 있었죠? 그 나중에 저희가 순회 교회에서 사역을 한 뒤에 예. 나중에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심한 우울증을 겪으신 분들이 나음을 입었다. 정말 이제 참 기쁨이 생겼다. 참 소미 생겼다. 이런 간증들도 들리고요. 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멀리 하셨던 분들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저희가 그 뭐 버스킹을 하고 길거리 공연을 하는 걸 우연히 보시던 중에 정말 회개의 눈물이 흘렀다. 나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냐 하면서 또 그런 소식들 뭐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셨던 분들이 머리가 깨끗해졌다. 정말 할렐루야다 하는 분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찬양에는 물론 찬양에는 힘이 있지만 특히 아이들이 그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믿음의 고백인 찬양들은 정말 힘이 있는 것 같고요.
1: 맞습니다.
0: 그 저도 되게 치유가 많이 돼요. 아이들 보면서 정말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힘듦이 있지만 또 아이들이 딱 무대에서 정말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제가 울컥해가지고
1: 맞아요.
0: 단원들이 함께 막 울면서 찬양할 때도 있고요. 네, 우리가 세상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감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아니 지금 하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뭐 전국에 여러분 계신 지역에 어린이 합창단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1: 그렇죠.
2: 무슨 뭐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다 있고요. 저희도 이제 뭐 연합대회 가서 보면은 그런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제가 이거는 뭐 저는 뭐 우리 팀이라서 자랑하는 이런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어린이 합창단.
1: 네.
2: 왜냐하면 그 가운데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훈련과 또 헌신 가운데 세워진 정말 그 결정체가 아닌가. 우리 조수래 지휘자님 그거를 그냥 오롯이 느끼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0: 네. 이게 제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있고
2: 은혜가
0: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셨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야, 이번에 또 여러분 열매가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출신들이
1: 네.
2: 하도 엄청난 달란트가 있고 뭐 공부도 잘해요.
1: 그러니까요.
2: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이번에 전남 여수에서
1: 네.
2: 진행할 때
1: 네.
2: 그 진행자들이 있거든요. 남자 아나운서, 여자
1: 네.
2: 아나운서. 그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극동방송 직원이요.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에요.
1: 아, 정말요?
2: 그러니까. 극동방송 입사한 직원 몇 명 있어요.
1: 네네네.
2: 야, 이게 참 이 열매들이 뭐 저희가 하여튼 중요한 것은요.
1: 네.
2: 자, 내일과 내일 모레 수연피디님 또 나라사랑 축제가 열리는데.
1: 맞습니다.
2: 우리 지휘자님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홍보를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죠?
1: 네, 그러니까요. 지휘자님, 많이들 와주시라고 홍보 한번 해주시면
2: 그러니까요.
1: 좋겠는데.
2: 자, 어떻게 홍보하시겠어요?
1: 네.
0: 네.

0: 뭐? 홍보를 아우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데
1: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2: 네.
0: 네. 저희가 또 창사 70주년을
1: 그렇죠.
0: 맞이해서요. 다를 때와 다르게 70주년 테마곡을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전문 배우들도 모시고 또 이렇게 준비했고요. 또 흥미의 고장 전라도 네에 맞춰서 국악적인 퍼포먼스, 한국 춤이 춤들이 많이 들어가는 퍼포먼스들이 있고요. 아 근데 이거 다 얘기해주면 안 돼서 네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2: 맞아요.
0: 네.
1: 여러분, 여수로 오시고 익산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2: 맞아요.
1: 극동방송, 우리 어린이 합창단, 우리 각 지역의 극동방송에 있는데, 이 너무나 귀한 합창단, 여러분이 또 격려해 주시고,
2: 맞습니다.
1: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2: 네.
1: 기도 제목 한번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휘자님.
0: 네.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아까도 생각하다 보니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이들이 정말 이 나라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신앙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또잘 끝냈으면 좋겠고, 지금 전국에 아픈 친구들이 참 많아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1: 그렇죠.
0: 전염병도 있고, 그래서 어젯밤에도 급하게 저희 단원도 강준용이라는 단원인데요. 고열이 너무 심해서 이게 무대에 설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저희 기사뿐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1: 그렇지.
0: 정말
1: 예.
0: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지치고 힘든 아이들도 있을 터인데, 우리가 또 주의 강한 용사임을 믿고, 또병 고쳐주심이 주님임을 믿고, 또
1: 아멘.
0: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무대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네, 또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예.
2: 아멘입니다.
1: 야, 오늘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세요. 지금부터는요. 자, 어떤 시간이냐면 또 유튜브 댓글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린이 합창단 나라사랑 축제 있잖아요. 이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한줄 기도문을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 네,
1: 아이디
2: 맞습니다.
1: 원지선님 혹시
2: 네.
1: 보이십니까? 수현 PD님?
2: 원지선님, 네,
1: 한번
2: 보입니다.
1: 읽어주시죠.
2: 서울 어합
1: 어허.
2: 자모입니다. 하시면서 모든 지사 어린이 합창단 안전한 길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남겨주셨어요. 지금
1: 아멘.
2: 여수로 다 모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동 중인 지사들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앞으로 또 이동할 지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한복추님도 나라사랑 축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고 우리 합창단원들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김영덕님도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라고 하셨고요. 우리 길복순 권사님도 SH님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이한줄 기도문을 꼭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2: 네.
1: 참 오늘 우리 조슬의 지휘자님 우리 많은 지휘자님들 계신데 대표해서 저희가 좀 한번 짧게 인터뷰했고요. 또 말씀 들으니까 내일 또 내일 모레 나라사랑 축제가 더 기대가 되고
2: 맞습니다.
1: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2: 네.
1: 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우리 합창 단원들에게도 그렇고 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0: 네, 2026년 나라사랑 축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화이팅!
1: 할렐루야! 우리 조수세
2: 할렐루야!
1: 지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곧 뵐게요.
1: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2: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동상을 받았던 찬양인데요.
2: 네.
1: 이 찬양은 우리 임진웅 씨가 부르는데 어린이 합창단과 같이 불렀어요.
2: 맞아요.
1: 오늘 그 찬양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2: 좋습니다.
1: 저희는 여기서 인사할 텐데 수현 PD님 오늘 마무리
2: 네.
1: 한번 해주시죠.
2: 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1: 예.
2: 제 마음을 드러내는 그 댓글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
1: 어떤 건데요?
2: 싶어요.
1: 예.
2: 현또님께서 몇년 전에 나라사랑 축제 보러 갔었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잘해서 진짜로.
1: 기절할 뻔했다.
2: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처음 나라사랑 축제 봤을 때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진짜 압도되고 소름이 쫙 돋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 찬양에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시간이었는데 그 힘을 여러분들께서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한종심님이 엄청난 문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2: 오, 어떤 문자죠?
1: 우리 딸 3명이 있어요. 어린이 합창단 시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
2: 그럼 시켜야죠.
1: 대단한 문자입니다. 이거 네. 함께 하시겠습니까?
2: 함께 하셔야죠.
1: 놀라운 일.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2: 그렇습니다. 네,
1: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2: 아멘, 아멘.
1: 인생을 네. 책임지십니다. 아멘.
2: 아멘입니다.
1: 자,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2: 맞습니다.
1: 함께 찬양합시다.
2: 아멘.
1: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함께 할게요. 자,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김수연이었습니다.
1: 기술에 우리 윤석준 그리고 오형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또 보라 이렇게 문자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에는 제가 관계의 외침 또는 친밀감의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면 외침 중에서 정말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내면의 외침 중에 하나는 정의에 대한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내면의 외침이 우리가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이 본문의 배경에 우리가 여리고라는 곳을 왜 이해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죠?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는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피서지였습니다. 피서지. 기후도 더 따뜻하죠. 그래서 뭐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피서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여유도 있겠죠.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겠죠. 그렇게 여리고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웃은, 퀴즈입니다, 누구입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똑같고 세계관이 똑같고 뭐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의 이웃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웃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이 율법학자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웃에 대한, 이 율법학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부족해서도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정말 누구인지 몰라서도 아닌 것 같고요. 또는 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문제가 있다면 먼저 이 스토리 속에서 지나간 그 두 사람처럼 무관심이, 우리의 무관심이 문제겠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어떤 트위스트가 있어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반전이라 그래야 될지, 하여튼 뭐 어떤 트위스트가 있냐면, 뭐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항상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그런 배경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서로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죠. 그런 문화였죠. 왜요?

0: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인간 이하였거든요.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저들의 어떤 교육을 보나 어떤 배경을 보나 뭐 어떤 사회적인 위치, 지위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종교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트위스트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만일에 그 율법학자가 묻는 질문에 당신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그 누워있는 지금 돈을 다 뺏기고 신음하면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이 똑같은 유대인이었다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아마 그 율법학자가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을 겁니다. 당신은 항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은 같은 자기랑 같은 동료다. 유대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멈추어서 도움을 준 사람은 당신들이 상대하지도 않는 멸시하는 증오하는 사마리아인이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라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기까지는 나를 초월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문화, 뭐 같은 교회, 같은 종교, 그 안에 사람들만 우리가 섬기고 돕는 것은 정의가 아니겠죠. 교회 안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저들을 섬겨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말씀도 선포해야 되지만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학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 율법학자가 그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고 아무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스토리 속에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멈추어서 죽어가는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나를 일으켜준 사람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시죠. 우리도 어쩌면 율법학자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그 내면의 외침을 듣기 전까지는 정이고 공이고 뭐고 저희는 거기에 크게 반응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버려진 나,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를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내 앞에 멈추어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내면의 외침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은 일이죠. 우리 주위에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그렇게 잊혀진 사람들을 내가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찾아가서 내가 도움을 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외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번 함께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구국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신 김영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과 구국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주일 오후 3시 울산교회 예배당에서 열리며 울산시민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영광교회에서 2026년 축복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8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저녁 7시 이틀간 열리며 동구 진성 10길에 위치한 울산 영광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예정 세계선교회 총재이자 안산 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옥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010-9111-9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의 이 말씀에 나오는 중에 보면요, 같은 비를 받는 두 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땅에서는 사람에게 유익한 채소가 자라고 다른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죠. 사실 땅은 이미 그 열매가 무엇을 낼지 대충 보면 안다고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비는 땅을 가려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땅 모두에 비가 내렸죠. 괜찮아, 조금 오래 걸려도. 그렇습니다. 잘 가꿔진 밭이라고 더 많이 내리거나 잡초가 무성한 땅이라고 비가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좋은 땅에도 메마른 땅에도 똑같이 스며들죠. 중요한 건 그 땅이 그 비를 받아 무엇을 내는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메마른 땅,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 그리고 유익한 채소를 길러내는 땅. 하지만 그 모두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비를 내리시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중요한 건 지금 비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비는 모든 땅에 내립니다. 다만 그 내리는 비를 맞아 내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도 모든 땅에 공평하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비를 맞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로 이 하루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아멘. 비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라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한곡더 올려드릴게요. 푸른 갓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네, 벌써 2026 나라사랑축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이 귀한 축제가 실제로 우리 여수와도 익산에서 또 펼쳐질 텐데요. 8월 13일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은 여수에서, 그리고 8월 14일 금요일에는 익산에서 펼쳐집니다. 이 700명의 전국에 있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이 단원들이 모여서 한국의 이 미와 또 역사를 고스란히 녹여낸 정말 감동과 은혜의 찬양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이 귀한 축제에 함께 가실 분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경상도인데 도대체 전라도까지 어떻게 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 청취자분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가 있습니다. 자, 내일 펼쳐지는 여수 나라사랑축제에 함께 가실 분들 다섯 분을 모집하고 있고요. 딱 다섯 분만 저희가 무료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나라사랑축제에 나 참석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그냥 몸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장까지 저희가 직접 모실 거고요. 당연히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분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말씀드린 대로 몸만 오시면 됩니다. 가볍게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사랑축제에 가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수에서 펼쳐지는 나라사랑 축제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딱 두 글자, 여수, 여수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딱 다섯 분까지밖에 모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 펼쳐지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나라사랑 축제 여수와 또 14일 금요일에 익산에서 펼쳐지는데요. 내일 여수에서 펼쳐지는 나라사랑 축제에 참석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딱 다섯 분만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시고 있고요. 모든 비용은 극동방송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냥 나 참가하겠다라고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805번님 여수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예, 벌써 지금 몇 번째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극동방송을 대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가장 대규모의 그리고 화려한 그런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명의 단원들이 모여서 한국의 미를 고스란히 녹여낸 찬양의 무대가 펼쳐지고요. 8월 13일 목요일, 내일 여수에서 펼쳐질 그 나라사랑축제에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다섯 분만 모실 예정이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가겠다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다섯 분께는 네, 특별히 참가 신청을 해주시는 선착순 다섯 분께는 저희 극동방송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선물을 드립니다. 뭐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문자를 보내보시면 아시겠죠? 나 한번 나라사랑축제에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여수라고 보내주시고요. 혹시 본인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들이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네, 좀 소식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귀한 행사이기도 하고 전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모이는 그런 진풍경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수라고 신청을 해주시거나 혹은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셔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어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메들리에 이어서 예수 사랑하심은까지 두 곡의 찬양들 함께하고 올게요.

아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까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8월 13일 목요일에 펼쳐지는 이 여수에서 펼쳐지는 나라사랑 축제가 처음으로 열리고요. 또 이어서 8월 14일 금요일 그 다음 날이죠. 익산에서 펼쳐집니다. 이 700명의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무대가 또 눈앞에 펼쳐질 예정인데 이 귀한 축제에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문자 보내주신 8530번님 여수라고 신청을 해 주셔서 지금 벌써 세 자리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네, 내일 펼쳐지는 여수 나라사랑 축제에 함께 하실 분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딱 전체적으로 다섯 분만 모실 예정인데 벌써 세 자리밖에 안 남았고요. 여러분께서 가겠다라고 문자로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장까지는 저희가 직접 모실 거고요. 몸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출발은 내일 오후 1시 30분.

선수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버스에 탑승하시게 됩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에 문수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쪽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참가비는 무료고요. 저녁 식사도 함께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은혜 받을 준비만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저희 울산 극동방송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양산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3927번으로 여수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라사랑 축제까지만 즐겨주셔도 풍성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번으로 여수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세 자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또 청취자분들 빠르게 신청을 해 주셔야 선착순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8월 13일 목요일 1시 30분에 문수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버스를 타시고 또 저녁 식사도 함께 하시면서 여수를 향해서 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샵 3927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혹은 저희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분 묵상글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프닝에 이어 가리지 않는 은혜라는 주제 함께하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 비는 땅을 가리지 않죠. 좋은 땅이라고 더 많이 내리거나 척박한 땅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다면 같은 비를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햇빛도 비도 사람을 가리지 않듯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바로 요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끝없이 괴롭혔던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싫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도 은혜의 비를 내리셨습니다. 요나를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지요. 은혜가 내렸고, 또 그들은 그 은혜에 반응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요, 같은 이야기를 땅에 비유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지르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두 땅에 내린 비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는 좋은 비가 내리고 또 다른 쪽에는 나쁜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같은 비를 맞았죠. 그런데 한 땅에서는 채소가 자라고 다른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자꾸 비를 탓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더 많은 은혜를 주셨을 거야.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걸 보니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사랑하시나 봐라면서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똑같은 비가 내렸다라고요.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내느냐입니다. 같은 은혜를 받고도 가시를 낼수 있고, 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요. 그러니 오늘은 은혜의 양을 비교하기보다
내 삶의

열매를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흡수하여 사랑을 맺고 기쁨을 맺고 오래 참음을 맺고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은혜가 되어주는 삶. 동일한 은혜 아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유익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어지는 찬양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영철의 음성으로 함께 합니다. 고난 내 영혼.